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금요일 아침, 이 아침 어떤 마음으로 시작들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이해하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처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요. 이 땅의 삶을 직접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눈물과 외로움은 결코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과하신 길 위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걷고 짊어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주님은 나와 이미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요. 그 걷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7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런 주님의 손을 꽉 잡으시면서요. 이 아침 동행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서머 스페셜로 시작할게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라모 슈베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사랑이 들은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침에 들어오셔서요. 반갑게 출첵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3289번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들어오셨고요. 2667번님도 출첵합니다. 라고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6182번님 금요일 일주일에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싹트네 싹터요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곡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2667번님께서요 오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초기 공모전 마감일입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까지 해주시고요 감사하네요. 소개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한 번씩 참여하시면 어떨까요? 저도 도전하려고 합니다. 라고요. 네. 멋지십니다. 네. 맞아요. 뭐, 최신 휴대폰, 태블릿 PC, 그죠.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금요일 아침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요. 주님과 함께 걷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또 걸어가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동행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9507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어서 그 외에도 메들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전에 함께 따라 부르신 분들도 계시죠? 네. 아, 우리 3430번님께서는요, 와, 싹트네 우리 캄보디아 교회 아기 공주님들이 춤추며 따라하는 제일 좋아하는 찬양곡입니다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듣지는 못하겠지만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는 외국인 근로자 모두와 특히 우리 교회 캄보디아 친구들을 축복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캄보디아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기 공주님들이 이 곡을 제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싹트네 싹터요. 네, 저도 막 상상되는 거 있죠. 그려집니다. 아, 여러분들도 사실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이 있으시잖아요. 참 좋아했던 곡들 있으시면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은혜로운 찬양, 시원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에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3100번님께서요 신청을 해주셨어요. 다른 지역은 수해가 있다는데 이곳 경주는 마른 장마네요. 더위 조심하고요.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젯밤도 엄청 더웠어요. 그죠? 이 찬양 들으시면서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극동방송 사랑의 뜰한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595번님, 정말 신나는 찬양들이 막 쏟아지네요. 주님과 함께 자전거 타고 해변에 달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방금 들으신 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The Worship Abel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밝고 신나는 찬양을 들으시니까요. 우리의 마음도 영도 더 기뻐지고요. 네. 더 힘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동행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자 남겨주신 분 계세요. 3586번님, 동행하셨어요. 언니가 입원 중이라 걱정인데요.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셨어요. 우리 3586번님, 아마 용기 내셔서 언니분을 위해서 문자 보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뜰한 가족 여러분들 같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니분의 그 아픈 마음과 또 육체의 어려움을 만져주시고요. 또 깨끗하게 고쳐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3586번님께는요, 선물도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420번님께서도 오랜만에 동행으로 네, 출첵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요, 출첵 보내주고 계세요. 4995번님께서도 동행하셨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찬양에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앞에서 삭드네라는 찬양을 들으시고 또 메들리로 들려드렸잖아요. 같이 들으시면서 또 동심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렇게 순수했던 어린 마음, 그 영혼 주님께서도 기뻐 받아주실 거라 믿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도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과 함께 나눕니다. 이 찬양도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죠?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시죠.

아멘. 피아워십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과 함께 나눴습니다. 4420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그리고 앞에 들으신 주를 악무하는 자 892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친정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농사 지으시는 우리 친정 부모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8929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신청곡을 받아보니까요.

0: 선물 드린다고 했나요? 4995번님. 네, 선물 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뜰 안에서 준비한 어떤 선물들이 있는지 지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보시죠.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로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159번이 어우 신나 힘나 아자아자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나요? 자, 오늘 그래서 1부 끝곡은 조금 느린 곡, 좀 차분한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위로브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준비했어요. 이찬이 함께 하시고요. 잠시 2부 시간에서는 저희 뜰한 초대석 인터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 사모님을 모셨는데요. 귀농사역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부에서 뵐게요.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입니다.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예배드리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누가 봉사를 부탁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을 했죠. 아이고,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처음 나온 한 어르신이 예배당 입구에서 어디에 앉을지를 몰라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지요? 저와 함께 앉으세요. 예배가 끝난 뒤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면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어르신은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르신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 저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다면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던 한 사람의 따뜻한 인사가 한 영혼을 교회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 대단한 능력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 찬양을 잘하는 것, 많은 사람 앞에서 지도하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몇 사람만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도 은사고, 아픈 사람을 기억하고 전화하는 마음도 은사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품는 것도 은사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채 우리를 세상과 교회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은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사용해서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도 맡은 것을 사용해서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문제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다른 종보다 적게 받은 것도 책망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맡겨진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았고 맡겨진 것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도 맺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종은 나중에 주인 앞에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러나 주인은 그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오히려 그를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 종의 문제는 투자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고하다가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맡겨진 것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묻어두었습니다. 열매가 적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무조건 큰 성공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맡겨진 것을 사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은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큰 칭찬을 하고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작은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맡겨진 것에 얼마나 충성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내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죠. 한 소년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도르가에게는 옷을 만드는 손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며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여러분,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봉사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는 반드시 평가받게 됩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유명했느냐? 너는 얼마나 큰 교회에서 일했느냐?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뛰어났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질문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분명할 겁니다. 너는 내가 네게 준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네게 맡긴 사람을 어떻게 돌보았느냐? 내가 네게 준 시간과 건강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내가 네 마음에 품게 한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네게 맡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섬겼느냐? 이 질문 앞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저는 적게 받았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변명도 맡겨진 것을 완전히 묻어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적으면 적은 힘으로 하면 되는 거죠. 시간이 부족하면 주어진 시간만큼 하면 됩니다. 건강이 약하면 기도와 따뜻한 말로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묻어두는 것은 책망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가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예배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일이 그분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로운 어르신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전화 한 통 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만듭니다. 지친 우리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자녀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몇 사람이라고 나머지 사람이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고 성도들은 은혜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눈은 눈의 일을 해야 하고 손은 손의 일을 해야 하며 발은 발의 일을 해야 합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고 발이 걷지 않고 귀가 듣지 않는다면 몸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특별한 한 사람이 나타날 때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자신에게 맡긴 자리를 발견하고 충성할 때입니다. 아이 한 명을 오랫동안 돌봤지만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전도 대상자를 오랫동안 섬겨도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변화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충성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묻어두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 누구를 섬길 수 있는가?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 곳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가족 가운데 외로운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교회에서 아무 말 없이 돌아가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픈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믿지 않는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곳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전화 한 통, 작은 은신, 조용한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는 네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큰일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

0: 하고 충천된 중화.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구경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시고 한 가지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성하십시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688번, 이사이에 0688번 주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0: 네,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의 드라마 2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드란 초대석. 네, 사랑의 드란 오늘 2부 시간에서는 드란 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귀농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정성명 목사님 그리고 유진희 사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아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두 분 근데 첫 인상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되게 닮으셨다. 부부시지만 약간 남매 같은 느낌이 있어요.

0: 그런 말씀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1: 네, 닮았다는 얘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고
0: 그러시죠?
1: 있어요.
0: 그러시죠? 네. 네. 우리 모자도 뒤로 이렇게 이렇게 쓰고 오셨는데 보통 이렇게 다니시나 어떠세요? 스타일 자체가?
1: 네, 네. 최근에 귀농하고 네. 일하면서 이렇게 저희 백향가 특성상 이렇게 넝쿨 손에 머리카락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자 쓸 버릇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왠지 너무 허전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늘 착용하는 아이템이 되어버렸어요.
0: 우와. 그래서 언니 두 분이 딱 걸어 들어오시는데 보통 앞으로 모자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로 뒤집어 쓰셨길래 어머 이분의 스타일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근데 표정은 보니까 너무 밝으시고 네. 아, 어떻게 또 사역을 하고 계실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평소에 저희 극동방송 어떻게 좀 자주 들으시나요? 어떠세요?
1: 네. 네. 저희 농작업할 때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시계 보기도 좀 힘들기도 하고 네. 이렇게 또 무료하기도 하고 적막강산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자연스럽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0: 목소리로만 듣다가 이렇게 또 실제로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오셔서 방송을 진행해 보시니까
1: 정말 신기해요.
0: 신기해요. 네.
1: 너무 목소리로 듣던 네. 목소리가 이렇게 보이는 목소리가 되어졌잖아요.
0: 그렇죠.
1: 네, 진짜 이게 소름이 돋아요.
0: 그래요. 들어오시기도 굉장히 떨린다 하셨어요. 네. 너무 떨려요. 긴장되어라고 지금도 그러신가요?
2: 네. 무서울 정도입니다.
0: 무서워져. 근데 또 하시다 보면은 편안하실 겁니다. 네. 네. 아주 목사님 성함이 한번 들으면은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정성령 목사님. 네. 성령님의 그 성령이잖아요. 네. 그죠? 모태신앙이세요?
2: 네.
0: 와. 아니,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으시다면서요.
2: 네.
0: 네. 한 개만은 소개해 주신다면요.
2: 제가 어릴 때 사건 사고 좀 많았습니다. 2층에서 뭐 떨어지기도 하고
0: 네.
2: 교통사고 날 뻔도 하기도 하고
0: 네네.
2: 여러 사건 사고가 많았고 또 제가 6살 때까지 말을 못했거든요. 지금 제가 협잘은 목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0: 네네.
2: 말을 못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너는 우리 인간의 힘을 키울 수 없다. 성경님의 도움으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죠.
0: 네.
1: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0: 네네.
1: 성장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겪고 하다 보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2층에서 떨어졌다라는 게 3살 때인가요? 몇 살 때인가요?
2: 네, 3살 때.
0: 3살 때.
1: 네, 아빠가 멀리서 오시는 거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베란다로 그냥 직행. 그래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자녀가 떨어지는 네네. 모습을 그대로 봤잖아요.
0: 2층, 아파트 2층인가요?
2: 아니요.
0: 주택에.
1: 2층. 네. 거기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정말 죽었다 뭐게 그랬는데 기적같이 살고
0: 네네.
1: 또 어머님의 실수로 옥상 계단에서 떼굴떼굴 아기가 또 굴러서 또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0: 네네.
1: 정말 그 방금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0: 네네.
1: 살아야 한다라는 뜻의 계명을 해주셨다고 해요.
0: 지금 이름 마음에 드시나요 목사님?
2: 네 저는 마음에 듭니다.
0: 네. 정말
2: 부담되고 할 때도 있지만
0: 네.
2: 그래도 이 이름 덕분에 제가 그래도 이름 때문에 살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0: 늘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와 진짜 든든하실 것 같아요. 정성령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유진희 사모님이신데요. 포항에서 지금 아열대 과일 농장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 소개하실 때 딱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저한테 미리 이제 원고해 주셨더라고요. 준비하신 원고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인사와 자기소개 짧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2: 반갑습니다. 저는 기계면에서 와이프와 함께 아열대 과일 농장 과수정 운영하고 있는 정성령 목사입니다. 현재 저희는 애플망고와 백향과 그리고 파인애플 등을 재배하고 있고요. 농장 한편에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분들과 함께 작은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처음 뵙거든요. 네. 저희는 특수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또 과수성원을 하시면서 이렇게 공동체 모임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직은 뭐 특별하게 공동체라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0: 네.
1: 그냥 주변에 교회에 대한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렇게 모임을 갖고 또
0: 네.
1: 삶을 나누고 함께 밥 먹고 그렇게 살고
0: 아,
1: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오신 지가 지금 몇년 되신 거죠? 기계 오신 지가?
1: 저희가 22년도에 저희가 하우스를 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2022년도. 네. 거의 코로나가 좀 이렇게 끝날 때쯤이네요.
1: 네.
0: 그쵸. 그때 기계 오신 거네요. 네. 오늘 어떻게 방송하신다는 거를 주변 지인분들에게 좀 알리셨나요?
1: 아니요. 네.
0: 전혀.
2: 시간되지 않아가지고요. 네.
0: 네.
2: 그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0: 그래요.
2: 네.
0: 조용히 오셨네, 그냥.
1: 네.
0: 네. 혹시 또 목소리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들어오셔서 반갑게도 인사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났어요.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으시고 뭐 이렇게 또뭐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2: 네.
0: 뭘 가지고 오셨죠?
2: 지금 한창 수확철이라서요. 이제 맛보시라고 가져오게 되어졌는데 이제 패션 프루츠를 좀 가져왔어요.
0: 네. 저거 딱 봤는데 갑자기 침이 막 고이더라고요.
2: 아,
0: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좀 제안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 한뭐한 두세 분? 한번 추첨을 해서
2: 네, 너무
0: 오늘,
2: 좋아요. 네.
0: 오늘 주신 거를 한번 좀 맛볼 수 있도록
2: 네.
0: 한번 선물해 드리면 어떨까요?
2: 너무 좋아요.
0: 괜찮을까요?
2: 네, 그럼요.
0: 네, 한
2: 네.
0: 몇분 정도 드릴까요? 한세 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2: 네.
0: 그럼 오늘 여러분들, 와, 이거 진짜 저도 아직 맛은 못 봤는데 포장도 그렇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새콤달콤한. 그래서 패션프루트, 네, 준비가 또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걸또 보니까 또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걸또 하고 계세요?
2: 다음 달부터 이제 수확 시작하게 되는 애플 망고가 있고요. 이제
0: 와.
2: 9월 달에 수확 예정인 샤인머스켓, 10월부터 수확 예정인 파인애플, 그다음에
0: 네.
2: 이제 볼거리들로 이제 그 저희 성도님들 그리고 그냥 교제 나누시기 위한 분들, 그냥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 많은
0: 네.
2: 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공간으로 꾸며가고 있어서 이제 구아바, 파파야,
0: 오.
2: 잭프루트,
0: 잭프루트.
2: 네,
0: 네.
2: 잭프루트, 스타프루트, 네. 다양하게 아열대 정원으로 만들어가고
0: 네네.
2: 있습니다.
0: 사실 우리가 이런 과일은 좀 맛을 좀 이렇게 보기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죠? 네, 아열대다 보니까.
2: 네.
0: 네. 아, 패션프루트 백향과주라고 우리 159번님 보내주셨어요.
2: 네, 맞습니다. 너무
0: 와,
2: 잘하시네요.
0: 그쵸? 백향과 맞습니다. 네. 백향과고, 저는 이거 언제 먹어야 되나 사실 궁금했거든요.
2: 네.
0: 근데 언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2: 아, 후수 과일이라서요. 저희는 이제 그 수확하는 방법이 사과나 딸기처럼 이렇게 식물에 매달려 있는 거를 따지 않고요. 이게 열매가 다 숙기가 차면
0: 네.
2: 저절로 낙과하게 되어져요.
0: 아.
2: 그래서 애플망고도 낙과되어진 애플망고를 수확하기 위해서 상처나지 않게 그물망을 씌워주고,
0: 네.
2: 패션프루츠는 그 껍질 자체가 좀 단단해서 저절로 떨어졌을 때 이제 바닥에서 줍는 방법으로 수확하고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수확하고 바로 드셔도 맛이 괜찮기는 하지만 쪼글쪼글하게
0: 네.
2: 후숙되어졌을 때 드시게 되면 향과 이 달콤함이 좀더 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0: 네네.
2: 후숙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와, 상온에서 후숙해서, 그죠?
2: 네.
0: 드시고, 또 냉장 보관하셔도 되고, 장기간 보관할 때는 보니까 냉동해주면 좋다라고
2: 네,
0: 하네요. 네.
2: 냉동해서 드시면 굉장히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처럼 드실 수 있어요.
0: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보니까, 네, 저의 지인의 목사님 소개로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라고요. 3916번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오늘 세분 추첨해서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직접 재배하시는 와, 이런 뭐 패션 프루트도 좋고요. 또 애플 망고도
2: 네.
0: 8월이면 나오잖아요.
2: 네네.
0: 네, 그래서 여러분 맛보실 수 있도록 3분 추첨해서 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네, 여러분들 응원의 문자 메시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저열해고요.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션 프루트 너무 맛있

0: 맛있는 음식이죠라고요. 뷔페 때 마지막 코스 과일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5463번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일반 목회와는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좀 어떻게 귀농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목사님.
1: 제가 신학을 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약간의 해감이 좀 있었습니다.
0: 네.
1: 첫 번째는 교회 분위기 자체가 부흥, 숫자 그런 걸로 평가되는 것들이 조금 마음의 부담감 많이 가지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뭐 교육부서를 부흥시키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여겨지는 분위기도 있었고, 또한 함께 사역했던 존사님이 아, 목사님 부흥을 못 시키네요. 저는 기도 많이 부흥시키는데 부흥을 못 시키네요. 기도가 좀 부족하신가가 상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 말을 듣는데 참제 마음에 좀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그게 전부는 아닐 건데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단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텐데 단순하게 숫자를 평가하는 게 너무 제 마음에는 그게 부담이기도 하고 또한 씁쓸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신대원 다닐 때부터 또
0: 네.
1: 그 뒤에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어떤 목회를 하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농업이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그 사람들이 농업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면 이게 새로운 목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농업을 외교라는 새로운 문화사역자로 저는 저 스스로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 음악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사역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저희는 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문화사역자입니다.
0: 네. 농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사실은 목사님은 그렇게 결심하셨지만 또 사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2: 그 질문 엄청 많이
0: 그렇죠.
2: 받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먼저 귀농을 결심했었어요.
0: 그래요.
2: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결혼하기 전에 그 강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사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학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더 필요하다 보니 강사 생활과 그다음에 석박사 대학원 과정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하루에 잠도 굉장히 적게 자고 이렇게 강행군의 삶을 2, 3년 살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생각에 어느 날 그냥 들어박히게 되고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시골 부모님 댁에서 한 1년 반 정도 그냥 방에만 지내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집 밖을 나오게 되면서 이제 들에 피어 있는 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꽃이 그냥 정원에 있을 법한 꽃인데 들풀 가운데 너무 예쁜 자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돌봐주는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하는 생각을 저절로 했는데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에
0: 맞아요.
2: 대해서 이렇게 자연을 보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집 밖을 나오게 되어지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그런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요즘은 시골집에 간다, 뭐 할머니 집에 간다 얘기하는 분들이 잘
0: 네,
2: 없을 만큼
0: 맞아요.
2: 시골에 갈 일이
0: 요즘엔
2: 없잖아요.
0: 다 근데 놀이공원, 뭐 워터파크
2: 네,
0: 그러죠.
2: 그러니까 갈 만한 지인의 분의 어떤 공간도 없고
0: 네.
2: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어느 누구나 언제든지 올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또 이제 귀농하려는 마음이 또 같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골에서 무엇을 하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0: 와, 그래서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하신
2: 네,
0: 거네요.
2: 청년 호계농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저희가 선정하게 되어졌고, 11월에 지금의 농장의 땅을 구매하게 되고, 농사를 이제 22년에 하우스를 먼저 짓게 되어지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0: 그러면

0: 농사를 사실은 해본 적이 없으시지 않아요? 두
1: 네,
0: 분이?
1: 맞아요.
0: 그럼 굉장히 실패도 많이 경험했지 않을까
1: 네,
0: 싶은데.
1: 맞습니다.
0: 그쵸? 네.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1: 네, 맞아요.
0: 그런 에피소드 잠시 함께 나눠주시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저요, 저요라고 하시면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세요. 3697번님께서도 열대과일 여러 가지 하시네요. 한번 맛보고 싶어요라고 와라고 신청해 주셨고요. 입에 침이 고입니다. 살포시 저요라고요. 1599번님도 보내주셨고요. 저요 저요 욕심내서 받고 싶어요라고 5463번님 그리고 1986번님도 새콤달콤 맛보고 싶어요 저요라고 손 들어주셨습니다. 2667번님도 쉬다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열대과일을 생산하시는 과원을 경영하시는 분이시네요. 어디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입장이어서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저도 맛보고 싶네요. 목사님이신 모양이군요 라고 하셨는데 성령 목사님이십니다. 성령 목사님이세요. 네. 사과 농사를 짓고 계시는 우리 2667번님이십니다. 같은 또 이제 농사를 과일로 이제 정원을 하고 계시니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9015번님께서도 목사님, 사모님, 농업 사역 존경합니다. 가족 모두 백향과 나무를 좋아해서요. 백향과 시중에 구하기 좀 어렵던데요. 혹시 구매하러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네.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오시면 좋습니다. 아, 그래요. 기계니까 사실 여기 방송사랑도 가까워요. 생각보다. 그죠? 한 25분
1: 네,
0: 정도?
1: 한 20분 정도면 되는
0: 그쵸.
1: 것
0: 20분,
1: 같아요.
0: 25분이면은 의외로 가깝더라고요. 네. 기계 면이지만 포항시랑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네.
1: 귀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세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저요라고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역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또 간증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좀 사연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 아직은 작은 공동체이다 보니까
0: 네.
2: 특별한 간증은 없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좀 많았어요.
0: 그렇죠.
2: 여기까지인가?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모든 여건과 가정 자체가 녹록지 않았어요. 뭐
0: 네.
2: 땅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심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쉽지 않고 녹록지 않아서 아 그냥 그만할까라는 참 많이 했었어요.
0: 네.
2: 그런데 그렇게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완전 마음먹고 때려치워야 되겠다는 마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조금씩 풀어가시더라고요.
1: 저희가 기도했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저희의 사람들 욕심으로 진행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막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도하는 게 저희가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정말 이 길이 우리의 욕심이면 지금 이 기회에 그냥 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주세요. 다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해결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자마자 그 산적해 있던 그 높은 험난한 산으로 느껴졌던 일들이 딱그 고백을 할 때마다 해결이 돼요. 너무 신기하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이 맞으신가 보다. 지금의 시대에 이렇게 농촌에서 할수 있는 우리의 사역들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0: 와, 우선은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거 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또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죠?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좀 뭐라고 될까요? 때로는 정말 딱 맞는 것만큼 딱 거기까지만 딱 주실 때가 있어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1: 맞아요.
0: 딱 맞게 채워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농사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시지만 또 하나님을 무엇보다 가까이에서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0: 그렇다면 이런 귀농 사역과 함께 또 현재는 또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역들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나요?
1: 일단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공간으로서 저희 지금 하우스를 좀 구성하고 또한 배치하고 그렇게 꾸미는 지금 과정 중에 있고요.
0: 네.
1: 농업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뭐 예를 들어서 처음이라든지 뭐 교육농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공간 구성에 지금 많이 힘을 쏟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신앙생활을 지금 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0: 네네.
1: 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려고
0: 네네.
1: 그렇게 좀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나요?
2: 네, 지금 또 감사하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중에 섬겨 주셔서 조금 더 쾌적한 공간으로, 네, 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네,
0: 네.
2: 탈바꿈하고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혹시 그 교회 이름도 딱 정해져
2: 지금
0: 있어요?
2: 그래서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라 한번 공모를 해서
0: 네.
2: 네, 한번 네이밍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이 또 계시기도 하고
0: 와.
2: 저희만의 어떤 공간은 아니니까 저희가 짓기보다는 네,
0: 네.
2: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공간, 네,
0: 네.
2: 내적으로 채워지는 것다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서 네, 한번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0: 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제 팻말, 교회 명을
2: 네.
0: 딱 이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모를 하고 계시네요.
2: 네.
0: 나중에 정해지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네네.
2: 네.
0: 어떤 이름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2: 네. 그 저희는 이렇게 많은 수가 모이기를 꿈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하고 더 이렇게 많은 좋으신 목사님들의 그 건강한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0: 네네.
2: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또 건강하게 섬기고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또 성장하는 그러한 곳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0: 네네.
2: 그때까지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들의 장점이 있는 공간이니까 네,
0: 네.
2: 그 안에서 스스로 회복할
0: 회복될
2: 수
0: 수
2: 있는
0: 있게.
2: 네. 그래서
1: 인식 오차로 보시면 됩니다.
2: 네. 그래서 저희는 돌려보내는 역할에
0: 네네.
2: 가교 역할을 하는 게 꿈이라 그렇게 규모가 커지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0: 네네네.
2: 그래서
0: 그곳에 오셔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2: 네.
0: 그런 공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2: 네.
0: 네. 지금 섬기고 계시는 그런 이제 농사, 그 귀농, 그 과수 농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름이 보니까 과수정원 낭만 농부네요.
2: 네, 물론
0: 아니, 이름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2: 이렇게 같이 의논을 했는데요. 이렇게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과수를 선택했던 이유가 이렇게 작물의 특성상 1년 내내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0: 네.
2: 조금 이제 여유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게 과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교제하고 뭐 선교하고 이렇게 지역을 돌보고 다른 것들을 할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과수를 택했는데
0: 네.
2: 그래서 과수원이니까 거기에 되게 정이 넘치고 그런 하나님들의 마음을 나누고 하면 따뜻하겠다. 그래서 그 과수원에 정을 더한다는 의미로 과수정원 어떨까 이렇게 했더니 네, 너무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도 저희가 예쁘게 그냥 그 재배하기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정원에서 사람들이 머물고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그러한 뜻이 같이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담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의논해서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0: 네, 정이 있는 과수 정원이네요. 그 낭만 부분은 뭘까요?
2: 낭만
0: 아,
2: 농부는
0: 낭만 농부?
2: 네,
0: 네네.
2: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농사 시작할 때 블로그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공판장에 납품하고 출하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농산물도 사람들과 나누고 그 공간도 사람들과 나누고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0: 네.
2: 네, 홍보나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겠다 해서 블로그를 먼저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저 스스로를 칭할 수 있는 호칭이 있어야겠더라고요.

0: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때 당시에는 농사 짓는 것 자체가 되게 낭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을 바라보고,
1: 네.
0: 네, 바람을 느끼고, 처음엔 그랬거든요. 진짜 그 과수원에 캠핑 의자 놔두고 바람
1: 맞아요.
0: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바람을 느끼고 바람에 쓰러지는 벼 소리 아세요? 사라라락 소리를
1: 네네네.
0: 들으며 그게 너무 낭만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낭만 농부다 이름을 했었죠.
1: 네. 지금도 그 생각이 계속 있으신가요? 낭만.
0: 아,
1: 네.
0: 네,
1: 누리고는
0: 때때로
1: 싶지만,
0: 네,
1: 네.
0: 때때로 현실의 벽이 넉넉지 그래서 수확의
1: 네.
0: 농작물에 네, 성장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농부인지라 낭만보다는 현실을 쫓아갈 때가 좀
1: 네,
0: 많아요.
1: 맞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낭만을 느끼고 싶은데, 또 현실
0: 네.
1: 병합에는 그게 참 높을 때가 있어요.
0: 네.
1: 네.
0: 그래서 오신 분들이 낭만을 즐기기를 바래요. 저희 대리만족 느끼실 수 있도록.
1: 맞습니다. 오시는 분들이라도 낭만을 좀 느낄 수
0: 네.
1: 있기를. 좋네요. 저도 패션후르츠 한 입만 크크크라고 하시면서 5297번님도 보내주셨고요. 2667번님, 저는 흥해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더 가깝네요. 농사는 어떤 분이든 분야든 어렵다고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10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벌써 시간 빠르죠? 네, 10분 정도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과수 정원, 네, 이렇게 또 귀농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정성용 목사님, 유진희 사모님께서 우리 뜨란 가족들에게 과일을 맛보실 수 있도록 또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세분 추첨할 예정이니까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또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나눠주실까요?
2: 일단은 전한 사람의 어떤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단한 사람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농장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어떤 일상이 지친 모습이나 그런 아픔들, 그런 상처들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1: 네.
2: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농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목사님께서는 그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숫자라기보다는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마음 언제부터 목사님 좀 갖게 되셨어요?
2: 언제부터라고 하기가 참 네, 애매한
1: 그렇죠.
2: 것 같습니다. 그냥
1: 네.
2: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요.
1: 그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또 목사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마음으로 귀농도 하시지만 한 영혼을 섬기는 공동체를 또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뜨란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죠. 네.
2: 저희가 이제 녹음을 통해 품게 된이 새로운 문화 사역을 위해서 좀 많이들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1: 네.
2: 번째로 저희가 귀농하면서 가졌던 처음에 초심들이 좀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사역도 있지만 우리가 벌어들인 그 수익의 일부를 선교나 또 헌금으로 여러 가지 흘러보내는 그런 비즈니스 목회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의 벽이 넉넉다 보니까 숫자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늘 언제나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게끔 또 함께 위해서 중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네.
2: 마지막으로 저희 농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참 자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게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인터뷰를 듣고, 우리도 한번 귀농해 보고 싶다. 아니, 목사님 중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귀농 사역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신지요? 네. 만약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나도 한번 해볼까? 귀농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2: 귀농이 참 아름답고 복된 사역입니다. 또 요즘 청년들이 이제 귀농에 대해서 많은 불로소를

안에서 기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겪어보니까 참 현실의 벽이 많이 높더라고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체크할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준비하셔서 하시는

0: 블로그로 찾아보셨대요.
1: 행동파시네요.
0: 네, 묵세연님 사모님 다정한 사진도 보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나 봐요. 블로그에.
1: 최근에 인스타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 블로그 작성 마지막 글이 한 2년 전일 것 같은데
0: 네.
1: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0: 그렇군요. 또 들어가셔서 보셨다라고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힘이 되죠.
1: 그럼요. 네. 너무 큰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0: 네. 자, 저희가 이제 세 분을 추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께 좀 선물을 드려야 하나 우리 사모님 한번 좀 뽑아주실까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입니다. 네.
1: 네. 1986번님.
0: 1986번님. 네. 1986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도 한번 뽑아주실까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네.
2: 5463님.
0: 5463번님. 오, 네. 5463번님도 축하드립니다. 자, 저는 어떤 분께 드릴까 했는데 지금 블로그 들어가신 분, 이 열정이 대단하시잖아요.
1: 네.
0: 1595번님께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축하드리고요. 세 분은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남겨주시면은요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셨어요. 방금 들어오셔서 5274분님. 저도 새콤달콤 먹고 싶어요. 라고요. 요리해서 나눠 먹으며 극동방송 자랑할래요. 농장 주소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좀 늦게 보내주셨어요.
1: 안타깝네요.
0: 아쉬워요. 아쉬워요. 대신 저희 농장 주소는 보내드릴게요. 네. 한번 가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처와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네,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끝으로 우리 극동방송 사랑이들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요. 한 말씀 해 주실까요? 네. 서로서로 양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1: 네, 언제든지 네, 방문하니까 많이들 기억해 주시고 네, 궁금하시다면 그냥 구경 삼아 오셔도 되고요. 네,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0: 네, 언제든지 환영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제청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요. 1595번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신청곡이에요. 그죠? 목사님의 신청곡이죠? 이 곡은 주가 일하시네. 평소 이 곡 좋아하세요?
2: 네.
0: 와, 그렇군요. 처음에는 은혜라는 곡은 또 사모님께서 네.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그죠?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 씨의 찬양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란 초대석 시간에서는요, 네, 과수성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성룡 목사님, 그리고 유진희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사랑이들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네,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여러분들과 인사를 못 나눌 것 같아요. 제가 휴가 잘 보내고 8월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야망보다는 이기적 야망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이기적 야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랄 앰비션이라는 책을 쓴 리트히러 브레흐만은 인간을 선한 야망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0: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기적 야망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야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더 빠른 기술보다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AI의 편리함이 우리의 성실함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조심스럽고 중요한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예배 자료를 만들 수 있다면 예배도 자동화될 수 있는가? 요즘 소위 생성형 AI라는 것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글을 쓰기도 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편집하고 음악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심지어 음악도 창작하죠. 교회 안에서도 AI는 여러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보 문구를 정리할 수 있고 광고문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를 만들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찬양 콘티의 흐름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자료를 찾거나 성경 배경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분명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죠. 사역자들의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주고 더 많은 시간을 사람을 돌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자체를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AI가 예배와 관련된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예배의 본질까지 대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배는 콘텐츠 제작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배는 형식만의 문제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분위기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인격의 반응인 거죠. AI가 예배 순서를 정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기도문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 가사에 아이디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 자료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가 AI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생명은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세련된 영상이 있어도, 아무리 정교한 음향이 있어도, 아무리 잘 정리된 원고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놓치는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술이 부족해도 장비가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곳에는 예배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의 교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를 더 매끄럽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예배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배를 더 보기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영과 진리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예배가 점점 소위 이야기하는 제작물처럼 컨텐츠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응답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컨텐츠처럼 여겨질 때에 위험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가, 얼마나 감동적인가, 얼마나 세련되었는가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AI는 이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문장, 더 감각적인 이미지, 더 매끄러운 구성, 더 빠른 편집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감상이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I를 예배와 사역에 사용할 때 몇 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AI는 보조 도구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AI가 자료를 정리하거나 문장을 다듬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예배의 방향과 메시지, 영적인 책임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설교와 기도, 찬양의 중심은 기술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예배의 진정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문이 수려하게 아름답게 정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찬양의 흐름이 잘 짜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배는 아닙니다. 설교문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말씀 선포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배를 소비 컨텐츠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참여입니다. 예배는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죠. AI 시대일수록 성도들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사역자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AI가 설교 준비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설교자의 기도와 묵상, 본문 앞에서의 씨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좋은 표현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을 향한 목자의 물음과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자료를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 회중에게 전해야 하는 설교자의 두려운 책임을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자동화가 될 수 없죠. 자료는 자동화가 될 수 있어도 경외는 자동화될 수 없습니다. 순서는 자동화될 수 있어도 순종은 자동화될 수 없습니다. AI 시대에 교회가 더 붙들어야 하는 것은 기술의 세련됨이 아니라 예배의 진실함입니다. 좋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더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오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보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분위기와 감동만 찾고 있는가? 나는 기술의 도움을 받되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AI는 예배를 도울 수 있지만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하며 책임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81-4611 054-281국에 4611번 안디옥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4일 금요일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포항 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입니다. 김관서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긴 글에 쉼표가 있으면 문장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노래할 때 숨표를 잘 지키면 곡의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 짧은 쉼, 숨은 우리가 표현하려는 것을 분명해지게 합니다. 그 짧은 쉼은 긴 문장이나 노래의 안정적인 마침표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쉼의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과 육의 숨을 고르며 쉬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분주함을 떠나 하나님 앞에 머물며 안식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마침표를 찍는 비결입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잘 아시고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해마다 주어지는 휴가들이 있지요. 이 휴가 기간이 숨을 고르며 쉬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네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영과 혼과 육의 숨을 고르고

안식함으로 인생의 안정적인 마침표를 찍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꿈꾸며 소망의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올려주시면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내용 보내실 곳은요. 전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0: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울릉도에 있는 저동침례교회 이영범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이영범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여전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평안합니다. 잘 계셨죠?
1: 예, 사모님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0: 네, 목사님 거기 울릉도도 지금 많이 더운가요?
1: 울릉도도 덥긴 한데요.
0: 네.
1: 육지보다는 훨씬 시원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정말 여기 오늘 많이 덥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이 더운 때는 또 우리가 많이 휴가를 가잖아요.
1: 네.
0: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주시고 안식년도 주시고 희년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주일은 또 쉬지만 안식년, 희년 이런 개념은 우리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네,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약간 일 중독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쉼을 가지면 좀 마음이 불안한 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1: 그렇습니다.
0: 오프닝 멘트를 준비하면서 그래 좀 쉬어야지 잘 쉬어야 그 다음 또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마음이 평안해야 또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평안함을 또 전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프닝 멘트를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을 한번 다졌거든요. 목사님은
1: 맞습니다.
0: 네, 쉼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일중독증입니까?
1: 저도 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요.
0: 네.
1: 그래서 또 쉼이 필요하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0: 네.
1: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0: 네.
1: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막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
0: 네.
1: 그때 예수님이 그러셔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셔요.
0: 네.
1: 왜냐하면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0: 네.
1: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지만
0: 아멘.
1: 가끔은
0: 네.
1: 한적한 곳에서
0: 네.
1: 쉴 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께 더 나아가서 때로는 모든 일을 멈추고 잠깐 주님을 바라보면서 쉼을 얻는 우리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아멘. 제가 이 멘트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무줄을 계속 늘려서 오랫동안 있으면 이 고무줄이 나중에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처럼 우리 삶을 너무 하나님이 열심히라고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면 탄력이 없어져서 어떤 질병이 오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그렇지 하면서 그래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쉼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더운 시간에도 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잠깐 또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이 쉼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1: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주신 귀한 일터에서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가운데 또 사역지에서 열심으로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주님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0: 아멘.
1: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또 주님이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좋은 성과들이 나게 하시고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많은 이들이 그 빛을 보고 많은 이들이 그 맛을 느끼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쉼을 얻으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는 내 열심, 내 힘으로 나아가진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에게 모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내가 달리다가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알고
0: 아멘.
1: 내가 꼭 이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0: 최선을 다하여 살고 또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날 특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 아멘.
0: 주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아버지 여름 무더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휴가의 시간을 정말 쉼을 얻으며 모든 일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나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 의지하여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특별히 이 휴가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힘을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쉬면서 주님 바라보고 또 열심히 충성하여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921호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 목사님, 귀한 딸이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들까요?
0: 그러게요.
1: 네.
0: 하나님께서
1: 네.
0: 회복시켜 주시고
1: 네.
0: 그 가정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921호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1: 아버지.
0: 주옵소서.
1: 아멘.
0: 귀한 딸 하나님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짓게 하셨듯이 우리 귀한 딸이 하나님 모든 이 잘못된 질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주님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1: 아멘.
0: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1: 아버지.
0: 지금은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터널의 끝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이 가정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어서 결국에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 가정 돌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921호님. 사랑하는 딸을 긍휼히 여겨줘서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래 보내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328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스 미니스트리 찬양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목사님, 기도 제목이 짧지만 이 찬양팀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해서도 많은 성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찬양팀이 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네, 네. 아주 좋은 제목인데요.
1: 네.
0: 우리 찬양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1: 네.
0: 특별히 또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289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우리 코스 미니스트리 찬양팀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찬양팀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우셨고 또 귀한 사역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모든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1: 아멘.
0: 특별히 맡은 바 사명 가운데 사역 가운데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모든 일

0: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도 심은 대로 거두는 줄 알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심는 찬양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다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는 줄 알고 날마다 날마다 기쁨으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를 입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또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귀하게 써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3289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귀한 찬양팀이 기쁨으로 충성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292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 아들 내외에게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둘째 아드님 가정에 아직 태문이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주님께서 네. 귀한 또 자녀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2923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둘째 아들 하나님 귀한 배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버지.
0: 그리고 하나님 귀한 또 자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1: 아멘.
0: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귀한 손자 손녀들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기도로 준비한 자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도 그 부모가 기도로 준비할 때 믿음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했듯이 하나님 기도하라고 오늘 주신 시간인 줄 알고
1: 아멘.
0: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중에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둘째 아들 내외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한 부부 되게 하시고 주님 잘 섬기고 기도로 자녀를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새 생명 열어주셔서 그 자녀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대대손손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자손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자손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923님 사랑하는 둘째 아드님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눌게요. 708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아, 목사님, 지금 네. 날씨도 덥고요. 요즘 또 우울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또 많아서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거든요.
0: 네.
1: 정말 무기력한 삶, 혼자 나오기가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0: 맞습니다.
1: 교회 가서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어쨌든 밖으로 나와야 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요, 목사님?
0: 맞습니다.
1: 네.
0: 우리가 혼자는요 너무 네. 약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꼭 교회에 가야 됩니다.
1: 아멘.
0: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믿음의 사역자들을 만나야 되고
1: 네.
0: 그래서 혼자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회에 꼭 등록하시고 그 교회 많은 모임들에 참여하셔서
1: 네.
0: 교회에 가면 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1: 아멘.
0: 좋은 교회를 만나시고 또 그 도움을 받으시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7087 성도님 삶의 무기력함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약하고 부족해서 마음먹어도 먹은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기보다 이제는 기도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0: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셨고
1: 주여.
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우리 예수님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줄 믿고
1: 주여.
0: 예수님 딱 붙잡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1: 아멘.
0: 우리가 똑같이 사는 인생이지만 이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7087 성도님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를 심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1: 아멘.
0: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087님. 아,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믿음의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여서 소망으로 그 무기력에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0: 아멘.
1: 다음 기도 제목 나눌게요. 442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25일 정도 남은 청년부 제주 국제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북촌교회와 대흥교회 두 교회를 섬깁니다. 북촌교회는 어르신 성도들을 섬길 예정이고요. 대흥교회는 페인트 예초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예초 페인트는 날씨를 생각하면 많이 힘들고 예민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시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 네. 아직 조금 후에 또 보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청년들이 자기 놀기도 바쁘고 몸 도사리기 바쁜데 이렇게 가서 참 섬기는 것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0: 네, 정말, 너무도 네. 아름답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정말
0: 하나님께서 예.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위에서 기도 부탁드릴까요?
0: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 우리 4420 귀한 성도님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제 25일 후에 청년부 제주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1: 주님.
0: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일정을 잡게 하셨고 특별히 제주의 조천읍에 위치한 북촌교회, 대흘교회 두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북촌교회에서 어르신들 섬길 때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어르신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나오며 그 마을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대흘교회의 페인트 예초 작업을 할 때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귀한 청년의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귀한 단기 선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기쁨으로 또 참여하는 자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또 할 수 없이 참여하는 자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 이 사역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인 줄 알고 청년의 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일평생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주 선교를 통하여서 그 함께하는 교회들도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돌봐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 또 유초등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정말 믿음의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힘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4420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곳 성도들과 또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또 믿음의 청년들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요,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저동침례교회 이영범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411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뇌출혈로 수술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시던 사돈의 치유 회복과 간병하는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위로하시고 가족 모두 하나님을 영접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영육 강건과 풍성한 재정 공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샬롬이라고. 아, 네, 목사님. 아, 사돈 가정에 이렇게 간병과 또 질병과 또 재정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7411님도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사돈이니까 자녀의 또 가정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하나님께서 예. 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7411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사돈을 위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출혈로 수술하시고 아버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돈 어른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건강하게 주님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픈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옆에서 간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그 어려움들, 힘듦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에 하나님의 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영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붙잡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영육 간에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 재정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약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그 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0: 아멘.
1: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411님 이 풍랑 인연하여 영이 구원받고 또 육이 회복되고 재정에도 하나님이 채우심이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663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 네. 목사님, 사모님 많이 덥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손자 하민이, 하율이, 성아 하나님 사랑 가득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고 또 사춘기 학교 생활하는 모든 것 하민이 8월 1일 육사 시험 치는데 첫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떨리지 않고 침착하게 최선을 다하게 기도해 주세요. 요즘 덥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저희 사업장에도 주님 간섭하시고 물질의 축복, 기도도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라고, 네,

0: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손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심습니다. 모든
1: 주님.
0: 기도는 하나님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 아멘.
0: 역사하셔서 귀한 손자 하민이 하율이 성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사춘기 생활하는 자녀들 손자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손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8월 1일 중요한 또 육사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한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첫 시간부터 끝난 시간까지 떨리지 않고 침착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 아멘.
0: 하나님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손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일들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 아멘.
0: 아버지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간섭과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덥고 힘든 시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 이 사업장에 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 아멘.
0: 가정 가운데 또이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손자들과 또 재정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앞에 있을 그 8월 1일 이 시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시험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2705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네, 저희 교회네요. 포항동일교회 더함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항동일교회 더함청년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참믿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울릉도 천부제일교회로 수련회를 떠난 우리 더함 청년부의 사역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1박 2일의 여정 동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흘러보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아, 목사님. 저희 우리 청년들 한 20명 조금 넘게 선발대도 가고 또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천부제일교회로.
0: 반가운 소식입니다.
1: 아, 네. 아, 제가 또꼭 울릉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0: 아유,
1: 하니까.
0: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우리 9326
1: 네, 93.
0: 성도님도 보내주셨는데,
1: 네,
0: 그것도 한번
1: 그러네요.
0: 같이
1: 제가 한번
0: 읽어주시면,
1: 읽어드리겠습니다.
0: 예.
1: 9326님도 저희 교회 성도님이신데요. 포항동일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지금 울릉도 천부제일교회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울릉천부교회 모든 아이들 은혜 충만 받고 열방을 향해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이라고 이렇게
0: 아멘.
1: 두 분이 우리 청년부와 또 울릉천부제일교회를 위한 기도의
0: 네.
1: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0: 예, 아주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1: 네.
0: 귀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항동일교회, 우리 2705 성도님, 또9326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청년들 이 울릉도까지 배 타고 와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청년의 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청년의 때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참여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로 세워져 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아버지 1박 2일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귀한 아이들, 청소년들

0: 들 섬길 때 청소년들, 아이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 네.
0: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 네.
0: 하나님 천부제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두가 은혜가 받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주님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사역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705님, 39326님, 우리 기도 제목 올린 대로 우리 동일교회 청년부와 천부제일교회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동침례교회 이영범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따뜻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쉼이 뒤처짐의 시간 또는 게으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자신을 혹사시키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쉼과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여 여유 있는 믿음의 삶을 누리는 우리의 휴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의 김보석 PD, 기도의 저동침례교회 이영범 목사님, 진행의 포항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시펜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 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R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선한 열매교회 권오민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오니, 나라 민족을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떠난 이 어리석은 백성에게 주의 긍휼을 나타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땅의 비극을 기억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오며 갈라진 이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오는 9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함께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와 해외 재난구호를 위한 국제연대에 나섭니다. 교회협은 어제 23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9일부터 닷새 동안 한국프레스센터 등에서 WCC와 공동으로 2026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북교회가 처음 마주앉았던 1986년 글리온 회의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제리 필레이 WCC 총무를 비롯한 세계 신학자들이 참석해 DMZ 평화순례와 포럼을 진행합니다. 교회협은 또 강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와 인도네시아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교계 차원의 긴급 구호 헌금을 모금하고 현지 의료와 심리 지원 사역을 펼치기로 결의했습니다.

0: 전국 23개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 대규모 대각성 집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신뢰회복과 목회자 자질 향상을 다짐합니다. 전국 신학대학교 학생연합 KATS는 어제 23일, 다음 달 17일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혁을 주제로 대각성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를 주관하는 KATS 대표 최영선 목사는 신학생 시기부터 정직과 다음 세대 현장 봉사, 재난구호 섬김이라는 3대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사로는 2023년 미국 에즈버리 부흥을 이끈 케빈 브라운 에즈버리대 총장이 나서며 참석자들은 강연 이후 소그룹으로 나뉘어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목회자 자기 반성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선교단체인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현지에 구금돼 재판을 앞둔 한국인 선교사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러시아 법무부는 지난 22일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 CEF를 바람직하지 않은 비정부기구 명단 371번에 등재하고 현지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 자금 송금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1월 하바롭스크에서 불법 이주 조직 혐의로 체포돼 오는 28일 첫 재판을 앞둔 33년 사역 경력의 박태현 선교사가 불리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와 순교자의 소리는 박 선교사의 거주지 등록 위반 혐의 3건을 합산하면 최대 1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재판과 선교사 석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이정환 어린이 전도협회 해외사역부장은 같은 국제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의혹이 이번 사건과 연결돼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28일 첫 재판을 앞두고 교단과 선교단체의 법률 지원, 그리고 한국교회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교계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연합 한다연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행 대안교육기관법과 국회 교육위원회의 계류 중인 개정안에 담긴 사회통념이나 정치적 편향성 같은 모호한 기준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져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이 다문화와 탈북민 가정,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품으며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해온 만큼 국가가 획일적인 통제를 거두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인과의 교제를 꺼리는 경향이 최근 조사에서 잇따라 드러나면서 신앙적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두고 기독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 조사 결과 미혼남녀 응답자의 43%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59%는 종교활동 강요 등을 이유로 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목회자들과 종교사회학자들은 기독 청년 감소와 성비 불균형이라는 현실 속에서 신앙을 숨기기보다 분명히 밝히되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고 일상의 언어로 소통하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 청암교회 등 일부 교회는 해마다 청년부 교육을 통해 비기독교인과의 교제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갈등을 미리 짚고 자녀 신앙교육과 제사, 헌금 등 구체적인 현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32도로 경북지역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고 평양 26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2: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0: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방송으로서 늘 극동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방송이 극동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 색깔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부여되는 그런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위험을 상징하기도 하고 파란색은 우울을 상징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을 예전에 코로나 블루라고도 불렀지요. 여러 가지 색깔의 빛 가운데서 빨간색은 빛의 주파수의 파장이 가장 길어서 빛이 공기 중에 있는 작은 입자와 충돌하고 사방에 흩어지는 현상인 산란이 적다고 합니다. 파장이 긴 빨간색은 산란되는 빛의 양이 아주 적어서 안개가 끼거나 연기가 나도 색깔이 대기 입자에 흩어지지 않고 가장 멀리까지 비춘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장 멀리까지 보이고 안개 속에서도 잘 보이는 빨간 빛을 신호등의 멈춤, 스탑에 사용한 것은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마냥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나 또 잘 되지 않을 때도 한 번씩 멈춰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의 힘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멈추시고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해보는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주의 이름, 곧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보다 확실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다윗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십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현실이 고달프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본문은 그가 계속해서 600여 명과 함께 도망다니며 피말리는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현실은 여전히 고달플 수 있습니다. 모든 환란이라고 말한 대로 그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환란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윗과 그 일행은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6절에서 보는 바대로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근거리에서 쫓겨다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사가 산 이쪽에서 쫓아오면 그들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사울의 군사가 산 저쪽에서 쫓아오면 그들은 이쪽으로 도망가는 상황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 일행은 자신들을 점점 더 옥죄어오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계속 숨가쁘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도 여유를 갖지 못할 정도로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상황은 더 극단적으로 바뀌었고 계속해서 안 좋아지던 상황에서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까지 잡혀 죽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믿음을 일상에서 실천해서 승리하는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권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춰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쉼이라고 하면 몸을 쉬게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쉼은 몰두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에는 여백이 있으며 조각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긴 고속도로에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쉼은 꼭 필요한 것이죠. 무더운 여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 영혼까지 새 힘을 얻는 복된 하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떠나시는 분들께 격려 한 말씀 해주세요.
1: 아니, 쉬지 말고 일을 해라. 쉬지 말고 책을 봐라. 쉬지 말고 다른 박질을 해라. 없어요, 그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있죠.
0: 아멘.
1: 예, 기도는 쉬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기도는 때때로 하고요.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눈은 안 감아도 되지. 눈 감고 기도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테니까. 그래서 오직 쉬지 말고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0: 아멘.
1: 아침에 저녁에 점심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8시간 일하는데 그중에도 한 15분 커피 타임이 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잠깐 쉬었다가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을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도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좀 힘들 일할 때 쉬어가면서 냉수도 마시고 잠깐 생각을 하면서 쉬어가면서 일하는 게 더 능률이 올라갈 거예요.
0: 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한 쉼 누리시는 여름철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은혜가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음악이 많이 나가죠. 왜냐하면은 한여름에 수박 잘라놓고 극동방송 찬송 들으면서 수박 맛이 더 달고 감사할 거예요. 왜? 아, 내가 수박도 먹을 수 있구나.

0: 또 이렇게 잠시 쉬어가면서 방송을 듣고 부채질을 하면서 툇마루나 그늘 밑에 앉아서 참 좋은 사람들의 찬양, 특별히 이문균 교수, 신델라, 함석헌 이러한 성악가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아, 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수박도 먹고 냉채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극동방송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1: 네, 말씀하신 세 분의 성악가들의 찬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테너 이문규님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소프라노 신델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베이스 함석헌 내가 매일 기쁘게, 세 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0: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본 적도 없고 혹여나 사람들이 전도를 했을 때 불편할까 봐 신앙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저의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저의 모습을 통해, 저의 행실을 통해, 또 저의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지만은 두려움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1: 아니, 양 아나운서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90이 넘은 할머니가
0: 네.
1: 정부에서 주는 한 끈이, 정부에서 주는 돈 20만 원 받고, 엊그저께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철역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한대요. 그 양반 나이가 91살인가 그런데
0: 네.
1: 극동방송에 헌금을 두 번이나 크게 하셨어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그 할머니 시래기통에서 주신 신발, 누가 내비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우리 방송국의 조 실장이 그거를 보고 자기가 신발 한 켤레를 사주고 그 새 신발 신고 다니면서 전도하신대요.
0: 세상에.
1: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부끄럽죠?
0: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1: 전도하세요.
0: 전하겠습니다.
1: 아나운서님.
0: 알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늘 극동 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 방송이 극동 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야
0: 할 네가 행복하게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을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동성애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동성애를 그만두고자 상담을 요청해오는 젊은 분들을 접합니다. 그 중에는 에이즈에 걸린 이후에도 동성애를 끊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당시 그 청년을 위로하며 동성애에 관한 강의를 들으러 오실 것을 권했고 그는 성실하게 강의장에 찾아와서 듣고 상담까지 하여 동성애를 관두기로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그의 스토리가 얼마 전 기독교 신문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해당 기사에서 동성애 폐해를 통계로 알리는 강의를 좀 더 일찍 들었다면 동성애 세계에서 진작에 빠져나오고 에이즈에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서 동성애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겠다고 다짐했음을 언론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내린 형제를 위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4일 오후 2시경 경북 포항과 경주 중북부, 경주 남부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더불어 야외 활동 및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안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보내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방송이라는 것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경이 없습니다. 산골짜기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단절되어 있는 곳에도 전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방송입니다. 이 방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국민들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극동방송이라고 봅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이희원 장로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1: 저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애면 소재지에 있는 영애교회에서 장로로서 섬기고 있는 이희원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기관에서 35년 근무를 하고 이제 퇴직해서 지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사무처장으로 새로운 영역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치료비나 또 생계비 각종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회에 다시 복귀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 이희원 장로님 섬기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1: 저희 교회는 통합교단 영예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어 153 비전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예수말 공동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 모습 그것도 참 대단하거든요. 행복한 우리 예수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전교인들이 열심히 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교회이지만은 100명의 리더자를 세우고 500명이 예배를 드리고 또 3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교회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선교사가 저희들이 9분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님 김성구 목사님 사랑합니다.
2: 김성구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희원 장로님은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까요?

0: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 것은 87년도 영예교회에서 부흥집회 때입니다. 그때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쭉 생활해오다가 2006년도에 장로 임직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 집안이 3대째 장로 가문으로서 신앙을 전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반석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렸고 발부둥도 치고 늘 말씀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이희원 장로님은 포항극동방송 영덕 운영위원입니다.
0: 극동방송은 제가 영덕에 홀리크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크랩의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고 활동하는 가운데에서 홀리크랩의 대부분 회원들이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또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 자신도 자연스럽게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과정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1: 방송 선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신 운영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전파 선교사의 보람을 이희원 운영위원으로부터 듣습니다.
0: 사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 그거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는 다변화되고 아주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는 시대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말 회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도의 기회라 할까 전도의 그 문이 좁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전파 선교사회로서 생겼을 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되고 산골짜기나 교회가 없는 그런 곳에서 또 병원에서 환자들이 그 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한 간증들을 듣게 되었을 때 참 내 자신도 뿌듯하고 또 이런 어린 양 구원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1: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는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할 뿐만 아니라 듣게 하고 또 극동방송이 들려질 수 있도록 물질로 헌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사랑하는 당신에게 오랜 기간 동안 아내로서 집안의 어머니로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늘 생각이 들면서 또 당신이 교회에서 지휘자로서 권사로서 맡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매 저녁 시간마다 성경 말씀을 일잡고 하는 그 모습, 이러한 모습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당신의 그 헌신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1: 이희원 장로님, 사모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하나님 공의와 질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이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앞에 상달되고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복소리 이희원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제대로 성장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바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정말로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로 자기 자신은 모든 삶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바울은 자기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겨운 전도 여정 가운데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 없었지만 가는 도시들마다 때로는 돌에 맞고 감옥에 가고 힘겨운 세월을 지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시련의 계절에 바울은 점점 자랐습니다. 여러분, 바울 선교사에게 정점을 찍은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이 일생 로마에 가서 나도 복음을 증거해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 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축복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한겨울 강추위를 견뎌내어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축복을 받은 로마 교회 시들지 않았습니다.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뿌리 내리고 꿋꿋이 자라서 세계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계 권력의 중심이었는데, 황제 권력의 중심이었는데 복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중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시들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건강하게 또 은혜 있게 능력 있게 자라는 교회 성도들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3절 말씀해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품지 말아야 할 생각 품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말아야 할 것은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범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시지요? 우리 교회 묘지 아시지요? 지금은 묘지를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예전에 묘지를 묘지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땅만 가지고 있는 저 대련 달전에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묘지 아시지요? 그 대련의 교회 묘지 보면 지금은 이제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아래에 건물을 짓고 있고 그 뒷산이 우리 교회 묘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림조합이 거기에 자리를 하면서 조감돌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세상에 산책길, 꽃길, 중간길 내서 우리 교회 묘지에다가 자기네들 산책로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 직원들에게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하니까 답이 과간입니다. 뭐라고 답하냐? 우리가 생각도 못합니까? 아니 남의 땅에다가 길을 내는 것을 왜 생각합니까? 생각하려면 땅을 사라고 돈 주고 땅을 사서 내 땅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길을 내든 집을 짓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남의 땅에다가 산책로를 내고 꽃길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보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잘못된 겁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까? 아니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마는 이 한 시간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빨리 목사님 예배 빨리 끝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어디 가서 무엇 할까?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 시간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지만 무시당했지만 그 생각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뭐 11시간, 12시간이면 LA까지 날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비행기가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가자면요 때로는 풍랑을 만나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보름이 걸릴 수도 있고 얼마나 긴 여정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10시간, 12시간도 너무너무 깁니다 하지만 옛날에 한 달 걸려서 가던 시절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는 한 사람의 생각, 라이트 형제의 그 생각 때문에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 손가락질하고 안 된다고 조롱했지만 그 생각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오늘 인류의 문명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지만 휴대전화기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요, 제 어릴 때는 집에 전화기만 있어도 부자 소리 들었습니다. 집에 선 딸린 유선 전화기만 있어도요 부자였습니다. 때르릉 하면 교환이 전화 받습니다. 누가 전화 왔는데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통화했습니다. 그 전화기도요 제가 알기로는 송도에 몇 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선 전화기가 나왔습니다. 선이 없는 전화기, 어디에 가도 다 통화될 수 있는 이런 전화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한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전화기 안에 세상에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전화기 안에 은행 통장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전화기로 막 그냥 온 사람들이 5명, 6명, 10명이 그냥 그룹으로 통화도 할 수 있고 요즘은요 그 전화기 안에 자동차 키까지 다 있고 자동차 정보까지 시동도 다 걸고 문도 다 열 수 있고 시원하게도 할 수 있고 누가 자동차 훔쳐가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그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다 다 뜨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동차

훔쳐 훔쳐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다 뜨는 거예요. 다 떠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 한 사람의 생각이 오늘 모든 사람의 삶을 바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야단칩니다. 야 이놈아, 제발 좀 생각 있는 놈이 되라. 제발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서 생각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얼마나 많은 야단을 맞았습니까? 세계적인 기업 IBM, 미국의 전설적인 기업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무일푼으로 이 IBM 컴퓨터 회사 기업을 창업했을 때에 그 창업하면서부터 회사 사무실 모든 곳에 걸어놓았던 사훈이 있습니다. 그 사훈, 짧은 사훈 한마디, 그것이 무엇이었냐? Think였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생각이 오늘의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생각이 오늘의 우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겁니다. 늘 일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IBM은요, 생각 없는 사람은 들어가서 도태되는 거예요. 생각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각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생각해야 합니까? 마땅한 생각, 은혜 받을 생각, 예수 잘 믿을 생각,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길 수 있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생각할 줄 아는 교회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겨웠습니다. 목숨 내어놓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통해서 믿음 지키고 나아갔더니만 세계 역사,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이 있으면 은혜 받을 생각, 우리가 성령 충만의 생각, 이런 생각으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도 세계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데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생각해서 은혜와 화를 구별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고 여러분 생각 있는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입. 우리 모두는 한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체라는 말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내 한 몸이 잘못되면 온 몸이 병들고 죽게 됩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픈데 그 손가락 아픈 것 하나 때문에 온 몸이 시름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지체는요 한 몸입니다.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한쪽이 썩어지면 모두가 썩어지고 한쪽이 강건하면 모두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간에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 내가 몸이다. 아 전 필요 없어. 아 저 성도님 필요 없어. 아 왜 저런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아 저런 필요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결단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분, 쓸모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보살 것 없는 것 같아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살 것 없는 것 같아도 다 필요합니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출세한 사람도 있고 출세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양한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한 지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몇십 년, 몇백 년마다 지진이 있는데 수십 번의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다양한 돌들이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요만한 돌멩이만한 요런 주먹만한 돌멩이, 이 돌 하나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 돌 하나가 큰 돌을 사이에 딱 끼워져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축대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분, 나는 생각할 때 이분이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청년의 간증입니다. 학도병으로 끌려갔습니다. 인민군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끌려가서 보니까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전쟁터 나가면 총 한번 쏴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상을 당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면 후송이 되어서 살아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었습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잘못하다 싸우다 보면 총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밤에 내가 차라리 자해를 해서 부상을 당하자. 스스로 부상을 당하자. 그래서 후송 가서 집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하나 들고 어느 걸 자를까? 어느 놈을 자를까? 손을 다 보니까 세상에 자를 데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서, 양말을 벗어서 발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놈 자를까? 엄지 자르면 안 될 거고 새끼 발가락 자를까?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오른쪽 손가락에서 왼쪽 손가락, 오른발에서 왼발 수십 바퀴를 돌았는데 못 자르고 돌고 돌다가 새벽이 됐다는 거예요. 못 잘랐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일부 중에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여성분들 눈썹 함부로 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콧구멍에 있는 털도 함부로 깎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어떤 분들, 이런 분 있잖아요. 미국 가면 수술을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단다. 맹장염 수술을 하는데도 잘못하면 3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간단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아예 맹장을 떼고 가자.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멀쩡한 맹장을 떼다가 못 깨어나고 죽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은 필요 없는 성도님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없어지면 우리 모두가 아파지는 겁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목사님, 그분만 없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의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아프면요, 우리 모두가 아픈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병들면 그 한 사람의 아픔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병이 되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가족 한 몸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해주고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행복해주고, 이런 한 지체로서 교회를 누리고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양한 거예요. 오늘도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이 은사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서로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그리고 다른 은사는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은사만 인정해서 자기 것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다,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대로 섬기고 그 은사대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받은 은사는 그게 아닌데, 그것을 강요받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하잖아요. 여러분 각자 은사가 다르다니까요. 죽도시장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세상에 저 옷을 누가 사입냐고. 그런데 그 옷 사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그 사람이 입어야 멋있습니다. 그 사람 입어서 멋있다고 내가 입으면 뭣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 불러도요. 노래를 불러도 어떤 사람은 성악을 잘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트로트를 잘 부르는 겁니다. 성악가가 트로트를 부르고 트로트 가수가 성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각각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만 틀에 딱 넣어서 강요하게 되면 거기에서 시험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 질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리 질러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소리 질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고 또 소리 질러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서 나는 소리 질러 기도하고 나는 조용하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 안 된다고 소리 질러 기도하라고 강요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면 안 된다고 조용하게 기도하라고 강요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장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개발해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일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이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 안 하려 하는데 그거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 어떻게든지 하게.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못하는데 하게 해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하게 하려면 그 정말 어려운 소리는 자기네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들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랬더니만 시험 드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인데 자기는 가만히 있고 목사님 보고 어려운 총대 다 메고 싫은 소리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은 소리 했다가 목사 보기 싫어서 떠나가면 그 교회 누가 채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기 싫은 소리는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좀 하고 싶은 말만 좀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요 보면 인사는 억수로 잘하는데 손맛은 없어서 음식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하면 라면도 못 끓여서 맵고 싱겁고 라면 물 조정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끓이면 그냥 부러터지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는 분이 있는데 대신에 이분이 인사 하나는 끝내주게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요 주방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때부터 인상이 찌푸러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라면도 못 끓이는데.

0: 근데 로비에 딱 세워놓으면요, 세상에 너무너무 표정이 밝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런 분은요 주방에 들이면 안 되고요, 그냥 교회 오면 로비에만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손맛은 좋은데 인사는 죽어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도 인사 안 하는 분이 있는데, 교인들 생판 모르는데 붙임성이 없어서 그냥 쳐다보고 멀뚱히 쳐다보고 인사도 못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비에 세워놓으면 꼭 어디 형장에 세워놓은 것처럼.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 은사대로. 우리가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대에 봉사하고 그러면 신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대로 봉사하고, 또 주차하는 분은 주차하는 대로 봉사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말씀 들으면 말씀 듣는 대로,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은사대로.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구역 권찰 구역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 그냥 획일적으로 지역으로 안 되더라. 그래서 직업별로 나누자. 직업별로. 장사하는 사람, 죽도시장 장사하는 사람 다 모여. 옷장사 다 모여. 식당 다 모여. 선생님들 다 모여. 이렇게 해서 직업별로 해놓았더니만요, 세상에 날밤을 세워가지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지렁이도 꿈틀거리는 은사를 주셨는데 내게 왜 은사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그 받은 은사를 개발해서 은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눈높이에 합당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셔서 이 더위, 이 무더운 더위에, 또 이 어렵고 힘겨운 세상에, 세상 더위를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시들어버리는 사람 아니라, 세상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입어서 더 무럭무럭 자라고 결실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4-3060, 054-244-3060번 포항송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직장에서 후배가 상사에게 상의 없이 뭔가 진행했다면 상사 마음 좀 불편하겠죠?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 상의 없이 뭔가 결정하면 상대방 마음 불편할 거예요. 소통하고 상의하는 거 중요합니다. 위아래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공유하는 거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때론 찬양 가사에 많이 나오듯이 하나님을 내 친구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하 관계도 되고 수평 관계도 됩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도 내가 내 일을 상의하고 소통하는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상의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도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많더라고요.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상의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었죠.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셨고 다윗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상의하십니까? 소통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때론 나의 주인 되시고 때론 나의 친구 되시는 그분께 순간순간 물어보자고요.

0: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이 상의하는 거 소통하는 거 참 중요해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뭐 친구든 직장이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도 상의하는 거 좋아하세요. 물어보시는 거. 다윗이 참 잘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요. 근데 이제 물어보기만 하고 대답을 안 드리려고 하면 안 되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물어보고 좀 기다리면서 들어보고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잖아요, 대화.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데 때로는 나의 주인 또 때로는 나의 친구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 순간순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 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상의해보고 그 대답도 좀 기다려보고요. 하나님 대답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시잖아요. 말씀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니까 그런 것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뿐만 아니라 친구로도 우리가 여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0: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찬송가에 이어서 뭐 친구와 관련된 곡, 예, 이번에 복음성가 나의 참 친구 유턴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친구로 생각하다가 그 친구하고 잠깐 예, 떨어졌다가 예,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친구로 삼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극동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참 감사하죠. 가끔 이렇게 새깨라 진행하다가 여러분께서 이제 문자를 주시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교회 갔다. 이런 반가운 문자들 제가 방송 중에 소개할 때도 있고 다 소개를 못해서 제가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화 드릴 때도 있거든요. 이 시간에 8230번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분께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셨는지,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예. 지금 운전 중이세요? 아, 운전 중이시구나. 정차 되세요? 혹시? 예.
1: 여기 터널 지나면 정차할 수 있을 것
0: 아, 터널
1: 같아서.
0: 지나면요? 알겠어요. 제가 좀 기다릴게요, 그러면. 예.
1: 정차했어요.
0: 아, 정차하셨어요?
1: 네,
0: 빨리, 빨리
1: 가장 먼저
0: 하셨네.
1: 왔네요.
0: 예. 어느 지역이세요?
1: 여기 경기도 양주요.
0: 양주. 어, 양주. 아니, 지난번에 그 문자를 한번 주셨었는데, 방황할 때 극동방송 듣고 결심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1: 맞아요.
0: 보내셨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한 번씩 전화를 드렸었죠.
1: 아,
0: 전화가 안 되다가
1: 제가
0: 오늘 드디어 했는데,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1: 제가 우리 지금 다니는 교회가 이제 여기 양주 백석교회 있거든요. 백석교회라고
0: 백석교단에.
1: 장로교회. 아, 백석교단은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동네가 백석이라서 백석교회 이제 64년 된 교회인데,
0: 예.
1: 제가 거기 간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0: 네.
1: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방황을 했었어요.
0: 네.
1: 많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한 7년 방학을 하다가
0: 예.
1: 이제 갈등을, 교회를 갔는데
0: 네.
1: 이제 어떤 분 때문에 이제 갈등 때문에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0: 네.
1: 극동방송을 이제 왜 극동방송을 안 들어, 차에 다닐 때마다 극동방송을 들어야지 하고
0: 예.
1: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같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했던 분들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분, 형제가 가르쳐 줘가지고, 이모는 왜 극동방송 안 듣고 세상 노래를 듣냐고. 그래서 그걸 맞춰 줘가지고 이제 듣고 다니다가 말씀을 듣는데 그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울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갖고, 그래,
0: 네.
1: 맞아.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극동방송 지금까지 진짜 새벽이고, 출근할 때고, 퇴근할 때고, 이제
0: 예.
1: 제가 이제 활동 지원사거든요, 장애인.
0: 예.

0: 일하러 갈 때도 늘 듣고 아이가 이제 약간 자폐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도 이제 찬양 틀어놓으면 교통방송 틀어놓으면 지가 따라서 아멘아멘도 하고 그럴 정도로 지금은 근데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극동방송 듣고 제가 많이 힘을 얻었죠.
1: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현재 지금
0: 힘들어요. 정말로 예? 많이 힘이 되고
1: 예.
0: 이게 진짜 내가 선교를 못 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는 할 수 있잖아요.
1: 예예.
0: 그래서 너무너무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하다가 제가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중단했었거든요. 사실은
1: 전파 선교사 말씀이시군요.
0: 네네. 그러다가 예. 다시 또 이제 결심하고 그래 내가 다른데 내가 조금 줄여서 안 쓰더라도 내가 보통 방송에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1: 네네.
0: 지금 계속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너무너무 감사한 방송이에요.
1: 아, 네. 그러면 정말. 지금 8230번님은 현재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0: 네, 다니죠.
1: 아, 그러니까 한 8년 방학하셨다가
0: 네네네.
1: 다시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가신 거예요?
0: 네네. 아니, 다니던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문제가 있어갖고.
1: 아, 새로운 교회로?
0: 네, 새로운 교회에 갔는데 거기가 적응이 안 돼갖고.
1: 예.
0: 저희는 감리교회를 다녔었는데 뜨거웠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지금 교회는 이제 조금 그러지 않았는데.
1: 네.
0: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뜨거운 편이라.
1: 예.
0: 가서 이제 좀 많이 영향력을 끼치긴 했죠.
1: 지금 그러면 다니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0: 백장로교 합동 측이요.
1: 합동 측인데 아까 백석교회라는
0: 네, 백석교회예요.
1: 이름이 백석교회예요?
0: 네.
1: 아, 이름이 백석교회.
0: 네, 네.
1: 예장 합동 측에.
0: 네, 네.
1: 이제 8년 이제 방학 끝내고 네.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 교회로?
0: 아니죠. 이제 예전에 다녔던 같이 다녔던 권사님이 제가 이제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걸 알기 때문에
1: 네, 네.
0: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제가 이제 교사를 오래 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하시면 자꾸 눈물이 나온대요. 이렇게 저를 기도하면
1: 네네.
0: 그래갖고 이제 와봐라 와봐라 한 달 정도 등록 안 하다가
1: 네네.
0: 에휴 그래 하나님 어디나 다 똑같이 계시지
1: 네.
0: 그러고는 이제 등록을 했어요.
1: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주셨을 때 방황할 때 극동방송 듣고 결심하게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내가 이제 네. 교회를 다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네, 갖게 되신 그럼요. 거군요.
0: 그럼요. 아유 그냥 등록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그때 아주 그냥 정말 힘들었거든요.
1: 그래요.
0: 네.
1: 새끼라도 계속 이렇게 가끔 들으세요?
0: 가끔이 아니라 허구한 날 들어요.
1: 허구한 날이요?
0: 네. 아주 빼놓지 않아요.
1: 에.
0: 네.
1: 그러면은 이렇게 들으시면서 방황할 때 그러니까 방학할 때도 새끼라 들으셨어요?
0: 아니요 그때는 안 들었죠.
1: 예.
0: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는 들었는데
1: 네.
0: 이제 방황할 때는 못 들었어요. 못 듣다가 누구 그 제 아는 그 형제가
1: 네.
0: 이제 이모 이거 틀으라고 왜 새벽 노래 듣냐고 해서 그 맞춰준 게 106.9 메가헤르츠예요.
1: 네네.
0: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간혹가다 들을 때 있고 안 들을 때 있고 있었는데
1: 네네.
0: 어느 날 듣는데 진짜 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이게 막 가슴에 팍팍 막 꽂혀요 막.
1: 아이고.
0: 말씀을 들을 때
1: 그러니까 그래요.
0: 막 이게 내가 그러니까 작정 이게 딱 저거 하게 되는 거지.
1: 아.
0: 결심을 하게 되는 거지.
1: 그래요. 아유 잘 됐네요. 네. 이 시간에 저 따라서
0: 네.
1: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0: 네.
1: 예,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자, 아유 감사하고 우리 8230번님이니까 저하고 첫 통화잖아요.
0: 네.
1: 스스로 이제 딱 교회 가시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고 네. 우리 네. 이제 그 선물 전화 연결되면은 드리잖아요.
0: 네.
1: 어떤 선물 드릴까요?
0: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어요. 갖고 싶은 거 있어갖고.
1: 아, 어떤 선물이요?
0: 주얼리.
1: 아, 주얼리 위해서 기도까지 했어요?
0: 예? 네? 하나님 앞에 다 드려가지고.

0: 예.
1: 없었거든요.
0: 아, 다 내려가지고
1: 예,
0: 없었어요.
1: 옛날에.
0: 아,
1: 네.
0: 주얼리가 그렇게 가고 싶으셨어요. 연락하시지. 예?
1: 아니, 아니, 어떻게 그건 아니죠.
0: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셨네요.
1: 네, 맞아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아까
0: 아유.
1: 이게 전화 5분 있다 주신다 그러길래, 어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지? 예, 네, 그게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0: 주얼리 문자 쿠폰으로 드리겠고요.
1: 네.
0: 아, 제가 주얼리만 드리기가 좀 아쉽네요.
1: 아니에요, 괜찮아요.
0: 다른
1: 저희
0: 거 하나 더
1: 마음은
0: 드리고 싶네요.
1: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0: 그것만 있으면 돼요, 진짜?
1: 예, 네, 아유, 아유,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 줘야죠. 저는 그거 하면 돼요, 감사해요.
0: 아이고, 감사해요.
1: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0: 예.
1: 감사히 받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1: 네.
0: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1: 저요?
0: 예.
1: 저는 그, 사나주구나.
0: 사나주구나.
1: 네.
0: 그게 이제 이지은혜가 살아도.
1: 네네네네.
0: 아, 왜 찬양을 그 좋아하세요?
1: 제가 좀, 전도에 좀 사명이 있기는 해요.
0: 네네.
1: 근데 이제 하고는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하는데,
0: 네.
1: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뭐, 내게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 주거나 그냥 하나님의 것인데,
0: 네.
1: 내 의가 살아서 맨날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맨날 그런 게 가끔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0: 네.
1: 뭐,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0: 그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우리
1: 네.
0: 인사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소식
1: 네네. 네,
0: 들려주시고
1: 감사합니다.
0: 앞부분 한번 살짝
1: 행복하십시오.
0: 불러주세요.

이광희 목소리로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예, 방황하다가 이 극동방송을 듣고 스스로 교회를 가게 되고 이렇게 또 뒤늦게 문자를 주셔서 전화 연결까지 됐어요.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 극동방송 새깨라를 찾는 분들이 참 많아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한 도구로 쓰여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방황 가운데 이 방송을 찾다가 이 방송을 듣게 되신 분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맡기고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짐 맡은 바로 우리 구주, 정말 좋은 친구래요. 어찌 좋은 친구인가, 이 고백 함께 나누시죠.

0: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웅재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새끼라를 듣다 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뭐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 지금 교회 방학, 신앙의 방학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옆에서 듣게 하셔가지고 같이 듣다가 문자 주시고 저하고 연결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한 부부, 예, 저하고 지난번에 전화 연결됐는데 좋은 소식을 주셔서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1: 네,
0: 이순옥님 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예요.
1: 네네.
0: 아, 지금 혹시 통화 되세요?
1: 네.
0: 네네. 남편분하고 혹시 같이 계시나요?
1: 네.
0: 아, 같이 계세요? 남편이 계약하셨다고 들었는데, 교회 가셨다고 들었는데?
1: 네, 두 번 드렸어요.
0: 두 번 드렸어요?
1: 네.
0: 저하고 그 통화되고 나서?
1: 네.
0: 그쵸?
1: 굉장히 그 새끼라.
0: 네.
1: 그 시간만 되면 우리가 제가 밖에서 같이 운동을 하다가도.
0: 예.
1: 그 시간이 너무 설레가지고, 은혜가 네. 돼가지고.
0: 네네. 네.
1: 둘이 부지런히 집으로 와서 그 방송 함께 아주 귀를 쫑긋쫑긋 들어.
0: 아, 그 시간만 되면?
1: 네.
0: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자가 우리 부부가 새끼라에 푹 빠졌다고.
1: 맞아요.
0: 맞죠? 그 네. 문자 제가 기억하고 있네요.
1: 네네.
0: 아.
1: 저희 남편이 교회 두 번 드렸는데도.
0: 예.
1: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0: 아이고, 그렇군요. 우리가 한 2, 3주 전에 통화됐잖아요.
1: 네네.
0: 그러고 나서 그 주에 바로 남편분이 가신 거예요, 교회?
1: 네.
0: 아내분 다니시는 교회로?
1: 네.
0: 8년 방학이셨잖아요, 남편분이.
1: 맞아요.
0: 아.
1: 8년간도 그때 뭐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0: 예.
1: 그냥 어깨로 끌려다가시피 그래서 6개월 예배를 드렸었어요.
0: 아, 8년 전에 6개월을 다녔다고요?
1: 네.
0: 아, 그렇구나.
1: 네.
0: 그래도 아무튼 뭐 시작하셨다가 진짜 8년을 쉬고 계셨는데
1: 네.
0: 지금 옆에 계시죠, 남편분?
1: 네.
0: 한번 바꿔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여보.
0: 여보세요?
1: 그 있잖아. 극동방송 앞전에 통화한다고 전화 왔었잖아요. 지금 전화가 왔는데 그늘에서 봤지?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황현수님 네, 되시죠?
2: 예.
0: 반갑습니다. 저 그 새끼라 김인수예요.
2: 예.
0: 그때 통화되고 나서 교회 가셨다면서요?
2: 예.
0: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2: 예.
0: 축하드립니다. 예배 드려보시니까 어떠세요?
2: 마음이 좀 차분하다랄까?
0: 예.
2: 성스러운 사람 나오는 것 같고.
0: 예.
2: 좀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0: 아, 성스러운 사람만 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 죄인들이 가는 거죠, 뭐.
2: 내가 저 가니까.
0: 예?
2: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긴 다 저 깨끗한 사람만 오는 것 같고.
0: 네네.
2: 내가 가기에는 좀 숙달이 돼야 되겠어요.
0: 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성스러운 사람만 뭐 이렇게 깨끗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0: 죄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상한 사람, 그런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 예.
0: 예. 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죄인이고 다 깨끗하지 못해요. 다 똑같아요. 아무튼 황현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신 거 너무

0: 차 끌고 다니면서 들어본 지 오래되셨다고요?
1: 예,
0: 방학하시면서도 계속 들으셨군요, 극동방송. 옆에서 아내와 함께.
1: 예.
0: 아유, 잘하셨네요. 어떻게 선물도 잘 받으셨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방학이라고 하고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계약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쭉, 예, 꾸준히 잘 다니시고, 예, 그 예수님 믿고 꼭 아내와 같이 나중에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도 천국 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천국 가는 거니까 그 예수님 꼭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그 영접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랑. 이번에는 이제 교회를 가셨고 예배를 드리셨으니까 저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죠.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예. 사랑의 하나님.
1: 따라하세요.
0: 네네. 사랑의
1: 사랑의
0: 하나님.
1: 하나님,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황현수님,
1: 예.
0: 그 아내에게 좀 고마움이 있으시겠어요? 그쵸?
1: 그래.
0: 아내분이 우리 남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또 방송국에 신청하셔가지고 아내와 같이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참 좋잖아요. 우리 아내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사랑 듬뿍 담아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1: 지금 주산 저기 와서 있는데요.
0: 아, 저 옆으로 가셨어요? 멀리?
1: 저 밭으로 갔어요.
0: 밭으로 가셨어요. 아유, 아쉽네요. 그래도
1: 와요.
0: 와요?
1: 와요.
0: 예,
1: 와요.
0: 와요. 예. 자,
1: 빨리
0: 우리,
1: 와.
0: 예. 아, 이 중요한 순간에 뭔 반일을 하세요. 좀 옆에 계셔야지, 우리.
1: 여보세요?
0: 네.
1: 네네.
0: 자, 황현수님.
1: 네네.
0: 남편 바꿔주세요, 남편.
1: 아, 다시요?
0: 예. 아니, 바꿔달라는 얘기가 아닌데.
1: 아, 네.
0: 예.
1: 잠깐만요.
0: 자,
1: 네네. 여보세요?
0: 황현수님. 아내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지금 해보시라고요. 예.
1: 하고
0: 아내한테
1: 싶은
0: 고마움이
1: 거는
0: 있잖아요.
1: 고마운 거죠. 뭐,
0: 예,
1: 이렇게
0: 아내한테
1: 같이.
0: 고마운 거니까. 아내 뭐라고 부르세요?
1: 예?
0: 아내를 뭐라고 부르세요?
1: 그냥 집사람이나 아들을 그냥 저기
0: 예.
1: 부르면서 엄마 그렇게 부르죠.
0: 누구 엄마? 이렇게. 예,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시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1: 여보, 사랑해. 고마워. 맨날 내 수발하지 않느냐고. 진짜로 고마워. 응?
0: 자, 우리 황현수님께서 항암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서요. 지금도 치료받고 계시는 거죠?
1: 예, 어제도 갔다
0: 아,
1: 왔어요.
0: 어제도 갔다 오셨어요.
1: 예,
0: 그래요.
1: 발음이
0: 앞으로,
1: 제가 안 좋아요.
0: 아, 그래요. 아내와 함께 하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아픈 것도 꼭 치유되길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혹시 그리고 황현수님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으세요?
1: 은혜였어.
0: 은혜였어. 은혜라는 찬양을 가장, 그게 은혜라는 곡이거든요.
1: 네.
0: 예. 왜이 찬양
1: 그거는
0: 좋아하세요?
1: 가끔가다 집사람이 가끔가다 틀어줘가지고서
0: 네네.
1: 그거는 가끔가다 듣는 편이에요.
0: 아, 듣는
1: 들어요?
0: 편이에요.
1: 들어요.
0: 들을 때마다
1: 그래서 이제
0: 어떤 점이 좋으세요?
1: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
0: 아,
1: 그냥 듣기가
0: 그래요?
1: 좋다는 것만 알고 있어.
0: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황현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아내와 함께 믿게 된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 새끼라의 귀한 열매가 되어주셔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 그리고 황현수님, 그 이제 교회 나가게 되셨으니까 저희가 축하 선물, 꽃바구니를 보내드릴게요.
1: 바구니
0: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축
1: 집사람이
0: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보내드릴게요. 네, 그 은혜라는 찬양

0: 이 시간에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 예.
0: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1: 예,
0: 예.
1: 고맙습니다.
0: 네. 새끼라를 통해서 한 부부가 연결이 됐고 그 남편이 항암 중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귀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은혜라는 찬양 나누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조현출 김인수였어요. 여러분 즐겁고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 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10행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타이밍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분의 계획에는 속임수나 조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전략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거나 타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거나 사람들과 싸우거나 업신여기거나 상처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가장 귀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삶에 우리를 요동시키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의 클라리넷 연주로 함께하신 오직 주만이 현석 주의 작은 음악실 첫 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3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루첼른 현악 페스티벌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의 사막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출신의 작곡가 막스 브루흐의 작품 스코틀랜드 환상곡 준비했습니다. 막스 브루흐는 1838년 독일 쾰른에서 태어나서 독일 낭만주의의 음악의 전통을 이어간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죠. 브람스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작곡가 중에서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드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는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을 준비했는데요. 브루흐가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스코틀랜드의 민요집을 접하고 그 민요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작곡한 작품입니다. 형식은 굉장히 자유롭지만 바이올린 협주곡에 가까운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또 바이올린을 위한 스코틀랜드 환상곡은 브루흐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스코틀랜드 환상곡 가운데서 2악장 스케르초 준비했습니다. 2악장 스케르초는 스코틀랜드의 민요, The Dusty Miller라는 그런 스코틀랜드의 민요에서 차용해서 만든 악장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뭐 밀가루를 뒤집어 쓴 방앗간 주인이라고 하는 아주 익살스러운 민요가 되겠죠. 이 민요의 선율을 차용해서 스코틀랜드 환상곡의 2악장 스케르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2악장 스케르초 함께 하시겠습니다.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바이올린 연주, 파리 라메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에우리디체는 어디에라고 하는 아리아 함께 하셨습니다. 메초소프라노 수잔 그레미엄의 음성을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브루흐의 바이올린을 위한 스코틀랜드 환상곡의 2악장 스케르초 함께 하셨습니다. 연속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현철 작곡의 성가곡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준비했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름받은 자가 가질 태도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기쁘고 슬픈 일들이 날마다 교차하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도 기쁘고 물질을 얻게 되어졌을 때도 기쁘고 때로는 신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기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기쁨은 바로 내가 어디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부각시킬 때 우리 마음의 그 기쁨은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택되어졌다. 내가 누구에게 부름받게 되어졌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피곤해도 어떤 누구에든지 이렇게 선택받게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한들 어떤 누구에든지 내가 선택받지 못하고 거절받게 되어졌다. 부름받지 못했다고 할 때는 우리는 내 마음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에 대한 이 기쁨 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의 그 기쁨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이 동네에 방과 후 동네에 아이들이 모여서 특별히 이 동네의 형이 축구 잘하는 형이 축구대회를 하는데 이제 편을 나누는 데 있어서 나와 눈이 마주쳐서 너 우리 편 할래? 라고 나를 이렇게 코라고 선택하고 불러줬을 때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뭔가 이와 같이 선택받았을 때도 기쁘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의 자존감도 인간은 크다고 합니다. 아마 낚시꾼들이 끼리에 전해져가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낚시 잘하는 친구가 낚시 못하는 친구를 데리고 낚시터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낚시터에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하지 못하는 친구가 낚싯대를 들이우자마자 큰 월척이 물려버린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이거 이 낚싯대가 부러질 만큼 너무나도 큰 고기구나. 이야, 이 대어가 잡혔다. 대물이 잡혔다. 모두가 막 환호하고 이야, 조심히 이와 같이 몰아야 된다고 그리고 떨채를 준비해야 된다고 아주 이렇게 부산스럽게 그렇게 막 뜯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낚시를 이렇게 그도 올릴 때, 그리고 낚시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막 잡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띵 하고 낚싯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아쉬워합니다. 정말로 큰 낚시인데, 물고기인데. 근데 옆에 있던 친구도 같이 환호해줬지만은 그때 낚시꾼들의 마음은 짜릿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잡아야 할 것, 제 친구가 잡을 뻔하여 놓쳤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대중문화계에 리센너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아주 무명의 걸그룹이죠. 2년 창단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그 무명의 기획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리센너라고 하는 이 아이돌 그룹. 그런데 여기에 아주 특이할 만한 이와 같이 멤버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일본 사람입니다. 이름은 미나미라고 하는 이 소녀입니다. 이 아이는 일본에서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를 배우고 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이와 같이 늘 예절과 서예와 이렇게 좋은 코스에서부터 교육을 받아 자라온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나이가 14살 되자마자 한국의 케이팝에 그만 이와 같이 마음이 뺏기지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졸랐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 가서 케이팝에 이와 같이 아이돌 그룹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얘야, 너는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너가 어떻게 거기 가서 이 아이돌 그룹이 될 수 있겠냐? 그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다. 너는 한국말도 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아이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와 같은 전통적인 일본의 가정에서 허락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엄마, 내가 딱 4년만 한국에서 이와 같이 선택되지 못하면 내가 일본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아이는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 훈련을 피가 나도록 하였습니다. 정말로 결실이 이루어지는 듯 했죠. 유명 방송국에 이와 같이 선출이 되어져서 이제는 본선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찰나가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나이 18 일본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일본에서 이제는 한국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다시금 이전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로 한국에 있는 이름도 없는 너무나도 열악한 그 기획사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딸을 나에게 맡기만 주십시오. 내가 이 딸을 한국에 한번 아이돌을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이 어린아이 마음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유명한 기획사가 많은데 거기에 내가 선출을 받을 뻔했지만 이런 이름도 듣지 못한 이런 기획사에 어떻게 내가 아이돌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부모는 허락하였고 그 아이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선택해 주었으니 나를 뽑아 주었으니 내가 한번 한국에 다시 한번 더 그 꿈을 펼치리라.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 아이의 그룹은 음향 차트 1위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중의 인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선택되었으니 내가 이 한국 땅에 아는 사람도 없지만 오로지 이 나를 뽑아준 기획자에게 모든 것들을 어떤 훈련이든지 어떤 미션이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자기 자신을 분장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기획사에 맞춰서 광고 오면 광고, 행사면 행사, 그 강행 속에 열심히 자기를 불러준 그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했더니 그와 같은 대박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본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 우상의 그 가정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로지 옆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선택받았고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갔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 또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복의 사람,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어떤 자세와 태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았으니

우리가 닦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견 중에 명견이 진돗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진돗개가 왜 세계적으로 우수한 명견으로 인정받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리함도 뛰어나고 가장 큰 특징은 오직 한 주인의 음성만 듣는 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계에 정말로 좋은 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세퍼트도 있고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 불독도 있고 뭐 나름대로의 이 좋은 개가 있지만 진돗개는 보기에도 아주 작은 개입니다. 그러나 이 진돗개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가 배가 고파 나선 사람이 주는 음식에도 절대 입을 대지 않습니다. 한번 주인은 그 사람에게는 주인으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고 유혹해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눈을 보자마자 그냥 눈을 숙이고 의리숙하게 이렇게 눈을 이와 같이 마주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훌륭한 명견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자기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주인 말 듣지 않고 통제선을 벗어나는 행동하는 개가 있다면 그는 유기견이거나 아마 들개일 것입니다. 사냥개나 궁경의 가치는 개의 덩치에 이와 같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족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품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와 같이 명령하는 명령자의 귀에 주인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반응할 줄 아는가에 따라서 그는 궁견으로서 명견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돗개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을 부른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에, 그 음성에, 누구의 음성에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소리 이리저리 흔들리는 들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그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이와 같이 똑똑한 사람이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장엄한 선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짧은 구절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덩치가 커서 불러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리해서 불러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깨끗해서 불러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우리의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부르심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과거를 보면 이 아브라함 또한 우리와도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처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온통 우상숭배의 이 배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우르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집안의 이와 같이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듣는 것은 귀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가 보는 것은 귀신의 우상을 보면서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니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여 선출해 주었을 때 자격이나 공로나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소리, 세속의 소리 가득한 그 집안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와 같이 놀란 은혜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며 세상에 없는 음성을 듣는 사람의 구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복의 인생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귀는 어디에 여러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봐도 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찬양되어지고 이와 같이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택함받은 자라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데는 익숙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도 내가 억울해서 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우울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의 밤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 밤 속의 어둠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지만,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다, 내가 왜 이와 같이 용서해주고 내가 왜 이와 같이 양보해줘야 되느냐, 세상 소리, 세상의 윤리,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용서해라, 그래도 인내해라, 그래도 이와 같이 어려워도 주의 음성 듣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봐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이 기쁨 속에서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되었고, 이와 같이 공허함 속에서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혼돈한 곳에 질서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쫓는 소리를 듣고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 없는 곳에 어두운 곳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속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어두운데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주의 음성이 주의 뜻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전부터 택하셨고 선택해 주었으니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름받은 자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부름받은 자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스포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팀의 선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수로 발탁이 되어 합숙 훈련을 하게 되고 좋은 컨샵을 앞두고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습성, 먹고 싶은 것도 밤에 야식도 마음대로 먹고 술도 이와 같이 포옹을 하고 이런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예생활의 습성을 가감하게 이와 같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고전인 철로역전이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크리찬이 있죠. 이 크리찬은 장망성에서 살았습니다. 장망성은 장차망할 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장망성에서 자신이 살던 그 도시가 어느 날 이와 같이 책을 펼쳐봤더니, 성경 말씀을 펼쳐봤더니 앞으로 이와 같이 망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도하며 함께 이와 같이 떠나자고 애원을 합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결국 그 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이 요청했지만 가족들도 그 손을 뿌리칩니다. 그는 결국 이와 같이 두 손으로 자기 길을 틀어막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데 전력을 당하여 장망성이 망해져가는 그 성을 빠져나오면서 이와 같이 소리를 칩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이와 같이 그것을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의 습관, 과거의 말버릇, 과거의 가치관, 과거의 사고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막바로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지금까지 사오는 편안함과 익숙한 모든 안전지대, 너를 붙들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고향은 떠나야 한다는 것.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고향은 온통 우상의 이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뜻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태양신과 달신과 불을 숭배하는 영적 흑암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무려 12가지 우상을 섬기며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이와 같이 전설에 의하면 망치로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모두 이와 같이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내가 떡을 가져다 왔더니 우상들이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가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 말도 안 해도 되는 소리를 우상이 어떻게 싸운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반문합니다. 아버지, 말도 못하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며 팔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지요. 본인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그러나 단호하게 이런 부분들을 떠나야 합니다.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다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를 가자마자 지난해의 모든 친구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로 친구들 만나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술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최근에도 우리 고등학교 동문에 연락 왔습니다. 학교가 100주년이 되니까 동문 주소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항 땅에도 우리 고등학교 동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구 상구의 이 동문들은 뭐 은행이며 사업이며 금융계통에 이들이 모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와 같이 술 마시고 날마다 대접하고 서로가 이와 같이 이익을 위해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를 그 동문들을 목회자가 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과거에는 내 친구였지만 지금은 친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와 같이 내 길이 다르고 그들의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을 다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과거의 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서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끊지 못하여 주변을 으슬렁거리며 그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끊어버려야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사궁이 술을 마시고 밤중에 배에서 노를 짓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땀을 뻘뻘 흘리며 노를 저어봅니다. 날이 밝고 술이 깨어 사방을 보니 자기가 있는 그 어젯밤에 그 나루토에서 계속 뺑뺑 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나룻배를 묶고 있는 밧줄을 끊었지 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만 저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를 이와 같이 끊어버리지 않고 아무리 예배에 노를 저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봉사하고 좋은 일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면서도 이와 같이 그런 신앙의 노를 젓는다 할지라도 묶여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밧줄이 어쩌면 갈대와 우루처럼 이와 같이 나를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나루터에 묶여있는 끊어내지 못한 밧줄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날 이와 같이 아무리 여러분 예배의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밧줄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과거의 습관, 이와 같이 과거에 맺는 그것을 끊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항해를 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로지 이와 같이 과거에서부터 단호히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돌아섬으로 믿음의 승리에 신앙의 영원한 세상의 향유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부름받은 사람들은 쫓아가야 할 곳이 있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이분이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도어를 공부를 하고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선교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의학을 공부하여 이와 같이 자격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마치고 선교 모임에 가서 이제는 인도의 선교 파송을 받을 것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임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

그리고 할 곳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나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 미개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노름하고 술 먹고 이와 같이 양반 쌍놈 따지고 이와 같이 허감에 사는 사람 복음의 빛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이 조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우리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는 그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할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많은데 왜 그 나라에 갈 사람이 없을까? 그런데 그 속에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갈 사람이었으면 너가 가면 되지. 아니 하나님, 저는 인도를 가기 위하여 인도 공부도 하고 문화를 배우고 이제까지 준비해. 제가 왜 거기에 갑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에 자기의 계획은 이거였지만 하나님은 지시할 곳으로 새롭게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고 싶어도 그날은 지금 들어갈 수가 난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마음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나라는 조선 땅에는 갈 수가 없지만 그 조선 땅에 가까운 일본에라도 가서 내가 한번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어느 우도 선교사님이 일본에 이와 같이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일본에 도착했더니 당시에는 일본은 근대가 되어져서 너무나도 살기가 그래도 이 아시아였지만 살기가 괜찮았습니다.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접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조선 땅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이곳을 이와 같이 저에게 허락하신 땅입니까? 이곳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다. 조선으로 들어가야 된다. 끊임없이 그의 마음에 이와 같이 주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장사를 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이 조선에서 이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에게 장사꾼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서 마가복음을 나름대로 이와 같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여 마가복음 책을 이 선교사님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한국 발음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1885년 부활절날 4월 5일 그는 칠흑 같은 어둠을 떨고 인천 채물 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되어졌지요. 내가 계획했던 인도도 아니고 뭐 물기에 편했던 일본도 아닌 하나님이 지시하신 척박하고 두려운 땅,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둠이 내리는 영적으로 어둠이 있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시작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시할 땅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인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히 최종 목적지를 가지고 주소를 주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찍어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라고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지시할 땅.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지시할 땅이라니 어디를 가서 내가 가는 곳이라도 정해졌으면 가는 것도 힘든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떠난다는 것만큼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는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실 거면 목적지가 어딘지 보여주시고 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계획도 가지고 목적지도 없는 출발은 무모한 이와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놀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소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매 순간마다 친히 지도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동행하셔서 인도하실 분임을 자처하고 우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10년 뒤, 20년 뒤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너 10년 후에는 여기까지 가고 20년 후에는 여기까지 가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 같습니까? 정보와 지도만 붙잡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길은 오직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와 같이 더 쉬고 싶은데 불기둥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척박한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방법이 바로 지시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묵

0: 해봤습니다. 하나님, 지시할 땅 이거 정말로 너무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을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포항 땅에 오리라는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어느 날 이와 같이 폭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이와 같이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돌발상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그 길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내 아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로 지시할 땅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유혹하는 소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 음성에 귀가 밝아져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다 보면 세상에 이제까지 내가 과거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분포처럼 여겼던 것처럼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걸음도 믿음의 그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익숙하고 아무리 그것이 편안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서 끊어버리고 힘있게 내가 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지만 주의 이름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그곳은 이와 같이 불안한 인생의 삶 속에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시할 동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선택, 하나님의 선택받음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복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모든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푸른숲교회 054-293-0181번 054-293-018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인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요.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가르치지만 그리스도는 섬김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지만 복음은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점점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첫 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계영이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조수아가 노래합니다.

더 많은 은혜로운 찬양들로 꾸며드리는 썸머 스페셜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홍지승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또 바이올린 민유경의 오 거룩하신 주님 갈보리산 위에 연주곡으로 준비.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신의 권리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정죄보다 긍휼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랄수록 사랑은 깊어지고 겸손은 자연스러워지며 자비는 삶의 향기가 됩니다. 꼭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노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천국 백성다운 모습, 우리가 앞서 여덟 가지 복을 통해 함께 보았고 또 배웠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 삶의 중심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 삶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나타나는 삶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라,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의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모습을 여덟 가지 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그 계명들 중에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다 지키고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

아들이 되라.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불러 주신 것이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고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시는 삶입니다. 이제부터 보게 되는 말씀은 이것을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하신 율법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십계명이죠.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주님은 이 계명의 원래 정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2절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 행동, 그 양식보다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증오,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당대 사람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너무나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그런 모양이나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즉 살인은 서로를 향한 적대적인 감정에서 시작한다.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 출발은, 그 시작은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그 행동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마음을 살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마 우리들 가운데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화라는 것, 주님이 주신 감정이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라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바울 선생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정당한 분노라 하더라도 그 분노가 악한 감정으로,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된 분노나 미움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화를 내는 것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화를 내는 것, 더 나아가 그 화, 분노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그 비방이나 욕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아 자라가야 하는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비방하는 것, 더 나아가 욕을 하는 것, 그것이 악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를 드시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입니다. 이두 개는 사실 별반 다른 것은 아닙니다. 라가라는 말, 바보의, 비었다, 그런 의미이죠. 유대인들의 욕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흔히 할수 있는 그런 욕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윗사람들이 자녀나
아랫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바보 같은 놈, 쓸모없는 놈,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형제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갈 만큼의 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 말조차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피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에서 어떤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야고보 선생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 선생은 지적합니다. 말로 많은 것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작은 불로 많은 나무를 태운다. 선생은 추악한 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지적합니다. 3장 6절 한번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지옥불입니다. 선생과 우리 주님의 그 경고는 같습니다. 바로 이런 말, 이런 생각, 상대와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창세기 앞부분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이유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한 사람은 아예 악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부딪힌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죠. 이것 때문에 가인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났고 그 분노는 미움으로, 미움은 복수심으로 발전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결국 주님을 죽이는 모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마음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섬기는 방식이 사람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적대적으로 만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생각에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저 사람은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게다가 내가 더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한다면, 내가 인정을 받고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려 한다면 이것은 더더욱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근거 없이 사람을 비난하고 혐오하면서 욕을 한다면, 비방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혐오와 비방, 조롱이 얼마나 난무하는 시대입니까? 나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아니 내 의견에 동조해 주지 않으면 상대를 마치 악마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이 깎였다고 생각하죠. 왜 내 말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지? 왜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지? 내 생각은 옳은데 저 사람은 따라서 악이고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사회적 태도, 정치적 입장 혹은 내 생각, 나의 판단 조금이라도 다르기라도 하면 마치 악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아예 없어져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욕을 해도 괜찮고 비방을 해도 괜찮고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런 사람을 대하는 내 방식이 비방을 해도 욕설을 해도 함부로 말해도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분노인 양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양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것이 나왔는가.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겉으로의 모양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살펴야 한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 나은 의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주님은 예를 드십니다. 두 가지의 예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으면.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가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것, 예물을 드리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중에, 아니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생각이 납니다. 성전에 와서야 예배를 드릴 때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왜 성전에 와서야 예배를 드릴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은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고 당연히 내 생각이 옳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난하고 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상대가 그것을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그래도 빨리 깨달았을 텐데 그 형제는, 그 자매는 내게 항의를 하거나 혹은 나에게 와서 싸우고자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마르지 않으니 나는 내가 더 옳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내가 옳으니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니 비로소 실제 내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말들이, 나의 행동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구나.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을 했구나.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형제를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바로 그 순간에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형제와 화목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권면입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는 것. 앞서는 상대가 적극적으로 우리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고발을 하죠. 그런 형제와 더불어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급히 사화하라.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사화하라라고 하십니다. 화해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에게 내어준다고 하십니다. 재판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의 재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빨리 화해하라.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쓰라. 그렇지 않으면 빚을 갚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형제와 화해하는 삶,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이웃 사랑의 삶이고, 여덟 가지 복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도 같은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화를 냅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와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내 기분이 어떠한지에 따라, 내가 만나는 현실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이리저리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와 자매들을 무시하고 낮추어 보는 때, 그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매우 다양한 이유로 일어납니다. 상대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지식이 낮다고, 외적인 모습이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서, 내가 더 높다고 판단해서, 돈으로, 자리와 위치로,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온당한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깔보고 이리저리 평가하여 내 마음대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순간에도 그저 참으면서 우리의 분노를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우리에게 와서 말하지 않는다 하여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보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해 분노하면서 지적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내 생각이 옳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고집스럽게 내 생각만으로 상대를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라라고 말씀합니다. 상대의 말이 옳은가 틀렸는가를 따지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함, 허물을 깨닫고 그 사람과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맞으면 화해하고, 그 사람의 말을 이것저것 하나하나 따져서 나보다 옳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무조건 사화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이 일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화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라 경고하시죠. 그러니 교회 여러분, 우리 모습을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괜찮다라고 자신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시작이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누구도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롭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남에게 욕을 잘 하지 못하고 언제나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와 같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야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고 성품이고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하는 것, 심지어 예배 중에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나는 옳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는 무언가 문제가 있고 틀렸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 내가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상대의 잘못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혹은 내 가정에 있는 식구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정당하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상대가 잘못했고 상대가 악하고 상대가 문제가 있고 상대가 이것저것 다 살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그랬던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것, 그 말씀으로 살피니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옳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부르신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욕설을 하고 비방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 삶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찜찜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상대의 아픔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일일이 나에게 와서 말하지 않지만 그 말하지 못하는 아픔까지도 헤아리면서 화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그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함께 세워져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도 살피면서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되면 알수록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부르신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아끼면서 그들과 화해하고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이고 예배로 은혜를 받고 더욱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곧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마치 그것은 남들이 할 수 없는 놀랍고 큰 일을 하는 것인 양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일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해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이 아닙니다. 그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함께 화목을 이루어내는 삶, 그 삶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계명에 순종하여 영원한 하늘의 복을

0: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더 온전하고 분명하게 받아 누리는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지금까지 포항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75국에 3121번, 275에 3121 포항대흥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거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성경의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데요.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끝까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나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대신할 사람을 찾지 않으셨죠. 그를 다시 찾으셨고 다시 일으키셨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 스스로를 향해서 아, 이젠 안 되겠어.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빛나는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양으로 문을 열게요.

샬롬,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나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 첫 찬양으로 남궁송옥 씨의 목소리였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올려드렸습니다. 예전에 아 포기는 배추 살 때나 하는 말이야 라는 이런 말들 들었을 때 재밌기만 했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그 포기를 이렇게 이어서 재밌게 표현하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뼈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포기,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해당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요. 마음이 조금 어렵고도 지치는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뚜벅뚜벅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어요. 매일 주님께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 찬양으로 이 저녁 물들여 볼까 합니다. 또 찬양으로도 그런 은혜를 공급받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청 찬양 많이 올려드리고요. 또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 공방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어제 한 분이 마지막 찬양이 짧게 끝나서 조금 아쉽다고 하셔서 이 찬양으로 먼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알고 계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첫 찬양으로 웨이메이커 영어 찬양이에요. 아가파오 워십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풍성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붙들고 가신다는 오프닝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찬양들 많이 올려드리려고 해요. 다음 찬양은요, 베이스 김바울 씨의 목소리입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올려드릴게요.

네, 골목길 걸을 때 브렌치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선한 목자 헤세드의 목소리로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저녁이 참 귀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극동방송을 청취해 주시고 있는 모든 분들께 좀 특별한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북한에서도 극동방송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송출되는 유일한 복음 방송이 바로 극동방송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흘려보낼 때 북한에 계신 분들은 정말 꿀맛같이 달게 이 시간이 느껴진다고.

0: 있다고 해요. 함경도에서 탈북하신 성도님의 목소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0: 시청자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브에 약간의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있으면 듣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1: 함경도 출신 탈북민 주일영 씨의 고백입니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얼음장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햇살을 비춥니다. 북한으로 전해지는 극동방송의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오늘도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파 선교사는요, 극동방송에 이런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는 거죠. 북한에도 분명 극동방송이 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께 북한에도 분명 극동방송이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사역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찼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오프닝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주말을 책임지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수련회 기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은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 저녁 6시에 돌아오겠다고 약속드릴게요.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러브의 찬양 올려드릴게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랑 같이 멍에를 메자. 나의 멍에는 쉽단다. 너는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단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어렵습니다. 이번엔 못합니다. 라고 하며 머뭇거릴 때가 많죠.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어린 아기들이 책상 위에 기어 올라가서 아빠의 품에 뛰어내리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적으로 아빠를 믿기 때문에 자기 키보다 높은 책상 위에서 겁없이 아빠의 품으로 뛰어내리죠. 우리도 주님만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24일 18시 경북, 포항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말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죠. 솔직히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며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존감을 살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외적인 성공을 이루고 싶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친구다. 내 형제다. 내가 존귀히 여기는 자다. 주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할 때에도 주님만 바라며 평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오히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쉼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쉽게 낙망하고 상심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함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새생명교회 김창우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9장 9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음 속에서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친 기에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식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극도로 피곤해 있고 지쳐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게 귀에 안 들고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피곤하면 예민해집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버럭하면서 왜 그렇게 말하냐고, 왜 화내면서 말하냐고. 지금 엘리야가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데나 마을에 푹 쓰러졌어요. 주님 다가오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정신 차려! 너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쓰러진 엘리야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그 만들어온 따뜻한 그 떡, 빵이죠. 신선한 음료를 가져와서 그에게 먹이십니다. 우리 5절 7절 말씀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육체의 피로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단잠을 자는 것. 또 하나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야 정신 차려! 너 사역자야! 너 목자야! 너 집사야! 너 교사야! 정신 차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서 먹어. 먹으라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지치면 하나님 음성 들리는 이들이 잠시 스탑이 됩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영적인 문제를 너무 영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너무 많은 것을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근데 지쳐진 사람들에게 그 말은 복음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끼의 밥과 한숨의 잠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씀이 아니라 쉬는 거였고 밥을 먹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을, 거룩한 방법을 풀려면 어떡합니까? 너 와서 기도해. 와서 기도할 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어제 새로 산 드레스 딱 입고 얼굴은 풀 메이크업하고 그렇게 와서 해야지.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돼. 이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게만 풀려고 하면 그럼 더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상태와 컨디션을 보면서 쉬게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 상태가 안 된 사람한테 옆에 성경책 펼쳐놓고 상담하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세계의 경읽기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죄책감 없이 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쉬는 게 죄인 줄 알아요. 잠을 많이 자면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을 때 잠자고 먹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습니까? 7일 동안 만드셨습니까?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 세상을 7일간 창조하셨어요. 실제로 세상을 만드는 데 6일이 걸려셨고 마지막 제7일째에는 뭐 하셨습니까? 이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쉰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쉬세요? 하나님 피곤하십니까? 하나님 안 쉬셔도 돼요. 하나님이 안식의 날을 만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성경은 안식을 게으름이라 말하지 않고 창조주의서의 일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경제활동 하지 마세요. 주 5일 하시면 행복하고 적어도 주 6일까지만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세요. 왜 못 쉽니까? 사장님 오라니까. 사장님 나쁜 사장님이시네요. 비즈니스 하신 분들 왜 못 쉽니까? 장사하신 분들 왜 주일날 문 열어서 장사하세요? 하루 더 벌면 더 많이 벌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욕심이에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쉬셔요. 주님이 쉬게 하실 때 먼저 몸을 예, 그 경직을 풀어야 그 이후에 하나님 성이 더 잘 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쉼을 통해서 우리 영적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세련되게 안 하셔도 돼요. 집에서 쉬는데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막 다림질에서 입고 막 새로 산 옷 막 그거 입고 침대에 누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자는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뭐라 말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He makes me lie down green pasture.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lie down 한다고. 눕게 하신다고. 야, 너 누워라. 네 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 다음에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잔잔한 물가로 이끄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쉬게 하는 그 공간,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그 로데드나무하러 갈 때 아무도 안 데려갑니다. 거기서 쓰러져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서 선지자가 저게 뭐야?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눕습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그 물가에서 쉼을 누리고 주님이 눕게 하시니까 그냥 눕게 하시니까 누워있으라니까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몸이 회복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염서를 들을 때 우리 인생에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몸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컨디션으로 우리 마음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지금 불에 구웠던 떡과 음료를 먹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초인적인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막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엘리야가 일어나서요.

갑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임명하셔서 어딥니까?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사 호렙산을 향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40일 동안을 거의 쫓아갑니다. 거의 밤낮 가리지 않고 호렙산까지 쫓아갑니다. 왜 갔는지 몰라요.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호렙산 정상쯤에 이르렀을 때 어느 한 굴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이 호렙산에 도착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 너 나와서 호렙산 시내산 한번 쳐다보라고.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광경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지나가는데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고 바람이 불고 지축이 흔들리면서 불이 지나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뭐라 말하냐면 12절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엘리야가 다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음성을 듣기 전에 막 어마어마한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그 장면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이게 세 번역에서는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이 장면들이 싹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라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인생에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다 지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들.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소리는 이런 소리였잖아요. 우리 갈멜산에서 시내 대결 별도 어떻겠죠? 난리가 났잖아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떨어졌잖아요. 어쩌면 엘리야는 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로 기쁜 주의 소리는 이 장면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엘리야가 이 시내산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주셨던 주의 말씀이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우리 지난주 아담이 하셨던 말과 비슷하죠. 아담 네가 어디 있니? 그 말과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초대하면서 캐묻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열어보라고 하는 부드러운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성을 처음에 듣고 바람이 불고 산이 흔들리는 이 장면을 보고 난 다음 주님이 다시 말할 때 13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어떡합니까?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짜여 여기 있느냐. 같은 질문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그 말씀을 들렸어요. 아마 처음 들었던 음성은 좀 긴가민가하게 들었던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장면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시내산으로 돌아왔겠죠?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라는 주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모세가 이 시내산에 주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직접 강림하셔서 지나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치는 뒷모습을 봤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집중하지 못하고 못 듣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그의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르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마지막 하셨던 말씀은 엘리야가 한방 빵 맞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뭐랬습니까? 좀 많이 징징거렸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아무도 내 편 없고 내가 하는 사역 이해한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는 선지자 7,000명을 내가 따로 피신시켜놨다. 그들이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나만 홀로 남았다는 엘리야의 말은 틀렸습니다. 엘리야는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소음과 절망에 가려서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이 엘리야가 왜 이런 실수를 했나? 근데 여러분들, 엘리야가 사실은 따로 숨겨준 선자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 여러분들 한 장 앞으로 가면 열왕기 18장에 보면 그 아방의 국내 대신 중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오바다가 엘리야 편이었거든요. 오바다가 살짝 엘리야에게 미리 얘기해 줬어요. 스포일 했습니다. 18장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바다가 7,000명이란 말하지는 않았지만 100명씩 50명씩 내가 숨겨놓았다고. 엘리야가 이거 알았어요. 그런데요, 너무 절망이 크니까 다 까먹어버렸어요. 안 들렸습니다.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드디어 말합니다. 야! 7,000명이 너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7,000명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부리는 천사가 뭐 10명, 100명도 될 수 있어요. 뭐 급하면 영적 대결 많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100명, 200명밖에 안 됐지만 여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너 혼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손 붙잡으시면서 이 사역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죽으려고 했고 힘없어서 쓰러졌던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길을, 남았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그의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서 그의 사명을 되찾았을 때 엘리사가 주의 이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에 한 분의 간증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냐면 저도 너무나도 존경하는 찰스 스펄즌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면 19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드웨스턴 그 세미나에서 공부했는데 우리 그 신학교에 가면 스펄즌 목사님 기념 도서관이 있어요. 이분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학교에, 그 제 학교의 채플에 그 우리 예배당은 이제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이름을 따서 다니엘 리 기념 채플관입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 뭐 대단합니다. 정말 이 스펄즌 목사님이 1854년 19살에 당시에 뉴파크 스트리트 채플의 담임 목사 되었습니다. 19살이 그 교회 담임 목사 되었어요. 너무 탁월하신 분이었죠.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스펄즌 목사님 책을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당시에 교인 한 200명쯤 되는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 부임하자마자 몇 달 사이에 예배당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1856년 10월 19일 그 이제 담임 목회한 지 해수로 2년 3년 되었을 때 거의 한 사람들이 1만 명 가까이 모였답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당시에 서리 가든스라고 하는 그 음악 땅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렸대요.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고 있을 때 그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뒤편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발코니가 무너진다! 사실 그날 불은 안 났습니다. 발코니도 안 무너졌어요. 누군가가 뭐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허위 정보를 가지고 외쳤죠. 그랬더니 순식간에 사람들이 독려하면서 그 좁은 음악당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려 하다가 인파가 몰리면서 엉켜붙으면서

0: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난리가 나서 본인이 무슨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그날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동네 런던에 소문이 다 났어요. 신문에 기사 나기를 그는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할 것이다. 뭐 소문에 스펄전도 깔려서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그 재난상 앞에 직면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2주간의 침묵이 지나고 11월 2일 주일날 스펄전 목사님은 다시 강단에 있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종은 다시는 이 회중 앞에 설 수 없으리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아픔이 그 교회에게 굉장한 아픔의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이 사건을 극복 못했답니다. 항상 죄책감, 우울증이 그의 삶을 따라다닌 동반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극복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늘 마음으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사역이 불가능할 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우울증세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856년 10월 19일 이후 이 스펄전 목사님은 계속 사역을 이어가면서 나중에 교회 이름을 유명한 메트로폴리타 태버네클이라는 교회 이름으로 채플로 이름을 바꾸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제가 목사님 한번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죽는 날까지 38년 동안 한 번도 사역을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설교자의 왕자로 불려질 만큼 우리 19세기 기독교가 낳은 최고의 명사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2주 동안 뭘 하셨겠습니까? 그때 뭐 주의 음성 이렇게 저렇다 뭐 이런 얘기는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그 스펄전 목사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말미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에 계십니다. 찬바람이 불어올 때 그분은 언제나 가장 바람이 매서운 쪽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면서 가야 될 길이 이 목사님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마칩시다. 주님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탈진한 그의 몸을 먼저 회복시켜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만나주시면서 다시 가야 될 길 함께 갈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시면서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몸이 지쳤는데 마음의 회복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마음이 무너졌는데 사명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욕심이긴 하지만 우리의 심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심히 예배, 기도 그것도 질려버린다 하시는 분 예배당에 와서 그냥 졸아도 돼요. 엎드려서 주무셔도 됩니다. 기도 안 되면 그냥 주여 주여 말 몇 마디만 하고 거기 꼬그러져서 웅크리고 앉아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폭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세상에 많은 그 소란스러운 소음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고요하게 분명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장면을 우리 마지막으로 떠올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시남구 연희로에 위치한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새생명교회 지역번호 054-284-8844번 284-084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서은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모두 이렇게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빼앗겨도, 명성에 손상을 입어도, 모든 것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보물인 자는 그 보물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 그런 보물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세상이 가져간 모든 쉼을 다시 한번 되찾아오는 귀한 쉼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있으니 강명식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나무엔의 쉼 그리고 홀리파이어의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다양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또 절망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다양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천국으로 돌려서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함 없는 또 놀라운 응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기다리는 동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너근심 걱정 말아라 휴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향기로운 나무가 찬양했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즐겁고 좋은 일 많아도 이곳은 내 집이 아니네. 세상 힘겹고 슬픈 일 많아도 이곳은

신청해 오셨네. 듣고 왔습니다. 1333번님께서 귀한 문자 주셨어요. 매일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오늘도 귀한 성임 해주셔서 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아멘. 우리 애청자분들이 존재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이 존재해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날 것만 같은 이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이 시간 저도 기다리며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 그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찬양 들으시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응답이 펼쳐지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세곡 듣고 왔습니다. 조곤조곤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리고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저의 1집 음반에 실린 찬송이었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신 주님, 그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나눴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복된 주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 되고 그 보물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 뵐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오른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야망보다는 이기적 야망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이기적 야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랄 앰비션이라는 책을 쓴 리트히러 브레흐만은 인간을 선한 야망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기적 야망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야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더운 기간을 지나고 있죠. 이번 주는 조금 선선했지만 그래도 이제 8월 초까지가 가장 더운 기간입니다. 이 여름을 잘 나시고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또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아이자이 앨범 가운데서 빈들의 마른 풀 들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어서 이제 젊은 부부들 중에는 아이를 키우지 않고 그냥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뭐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나가보면 예전에는 유모차에 아이들이 타고 있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네 뭐 절반 이상이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이렇게 애완동물들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식당에도요 이제 애완동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식당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본인이 모르고 그냥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다 유모차가 있는데 다 강아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네,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물 사랑하는 거야 뭐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 중에는 자녀는 이제 키우지 않고 동물을 반려동물을 키우겠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기쁨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에 정말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사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네 믿음은 네 믿음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신앙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향력을 줘야지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감으로써 영향력을 줘야죠.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기쁨이 있는 분인 것 같아. 늘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에 와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 자녀들은 아, 나는 나중에 커서 교회에서 봉사는 안 할 거야. 아, 나는 나중에 커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어른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 기프티드 앨범 가운데서 남은 자의 고백 들으셨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제가 예전에 한 젊은 가정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교회에 등록을 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회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도 교회 다닌 지가 이제 꽤 오래되었는데 교회 봉사를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교회 주방 봉사, 교회 청소, 뭐 교회 일은 다 넘어타서 하시는 분인데 집에 오면은 늘 하시는 이야기가 아 이거 때리치고 싶은데 싱질 나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자녀들의 머릿속에 꽉 새겨져 버린 거예요. 아, 교회 봉사는 하면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구나. 뭐 불평, 불만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도 이분이 늘 하셨던 생각이 뭐냐 하면은 저렇게 싫으면서 왜 자꾸 하실까? 그래서 막 그만두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대요. 그런데 그래도 또 하더래요. 이왕할 거면은요. 불평, 불만이 아니라 인내와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불평불만이 있다 하더라도요. 자녀들 앞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들이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부부싸움은 아이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싸우고 또 감정이 해소되면은 그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다툴 때의 그 감정이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요 마음 편할 리가 없습니다. 얘는 봉사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불편해요. 잘하고 싶은데 조금 더 잘 되고 싶은데 사람들마다 마음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다 보니까요 이게 안 돼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긍휼로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 그게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네, 예라모십 가운데서 선한 목자 되신 주 들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하면서 이 성도들 간의 다툼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목사로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 다툼 중에 절반 이상은요 다투지 않아도 될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예요. 그냥 말투가 기분이 나쁘고 나한테 말하는 저 태도가 기분이 나쁘고 그냥 나를 저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나쁜 거예요.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하여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 사람마다 언어의 습관이 다르고요. 각 사람마다 어떤 생각에 대한 기준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뭐 부부끼리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다투잖아요. 나중에 지나면은 아이 뭘 저런 것 갖고 우리가 싸웠을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중에 그럴싸한 이유도 있지만 아 저게 뭘 저런 것 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지 그런 이유들도 많다고 하죠.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자라야 돼요. 내가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나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만큼,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요, 내 속에서 해결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드러워져서 때로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때로는 부드러움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단단해지기만 하면 안 돼요. 부드러워질 때는요, 한없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로마서 16장 19절 들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을 이기기 위하여서 힘을 키우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안에 믿음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환경이 바뀌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진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십자가 안 지고요. 나의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나의 환경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끝까지 우리는 어떤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마음의 터가 바뀌어버리면요. 똑같은 문제가 나의 삶에 닥쳐왔을 때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팀도 고식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 가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 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전반부를 좀 나누었어요. 자, 13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사도로서 표적을 베푸는 은사를 가졌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귀한 역사들을 일구어 가셨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곳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가 설교하고 또 그들이 믿어야 할 성경은 신약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고 구약만이 만들어져 있을, 구약만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있을 때였죠. 그는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직 그 로마서를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을 참고할 수도 없었어요. 요한복음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사도적 권위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표적을 베푸는 은사를 통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야 성경이 신약성경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바울, 바나바 이런 분들이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요한이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박수는 사단의 힘에 의해서

어떤 기묘한 책략을 부리고 있었을 것인데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도 사단의 힘으로 병을 낫게도 하고 다른 기적들을 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로서 그 박수를 철저히 제압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영적인 어둠에 처해 있었으나 이제 그는 믿고서 주님의 말씀에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13절을 봐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의사 누가가 말한 전부이거든요. 그는 마가 요한이 아무 문제 없이 떠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에 대해서 뭐라 할까 하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고 그럴까요? 과장법을 쓰고 있다고 그럴까요? 우리는 후에 마가 요한이 실은 도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두려워하여 어머니를 부르기 위해 집으로 떠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을 정도이니까 뭐 여러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겠어요. 그 아버지가 주도가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주도가 되었다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신다고 보았을 때이 마가 요한이 이 자라나면서 이 버가에 이르게 되었고 또그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상 숭배와 생명의 위험과 극심한 고통이 있었던 그 소아시아 내륙의 어떤 그 선교 생활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 삶이 그렇게 어렵고 위협이 가중되고 하니까 선교사가 될 생각을 아마 접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일 때문에 나중에 바울은 다른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이 바나바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고 이 때문에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각각 다른 길로 갔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의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를 아주 먼 곳으로 추방시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에게도 또한 번의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중에 바울은 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마가 요한이 성장했겠다 생각하고서 그래서 그는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마가 요한을 오라고 그러죠.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 강의의 청자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를 놀랍게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으리 만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시작할 때 마가 요한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생명을 무릅쓰고 소아시아의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13장 14절, 15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럽니다. 바울은 그가 늘 하던 대로 우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었고 그들은 언제나 그들이 정착하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방문객이 있으면 그들은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으로 방문객을 초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항상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한 설교는 아주 아주 훌륭한 설교 아니겠어요? 바울의 설교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감사하고 참

하느냐고 물었을 때 바울은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 설교가 바로 전도안이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길을 떠났던 거잖아요. 그 역사들을 사도 바울은 놀랍게 이루고 있었던 거죠. 계속되는 16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몇몇의 다른 방문객들, 곧 이방인 개종자들도 있었지 않겠는가 추측할 수 있겠죠? 계속되어지는 17절로 20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바울은 지금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전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자세히 열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기다렸고 사람들 앞에 지금 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전반부만 이렇게 쭉 나누었습니다만 뭔가 좀 낯익다 싶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예전에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참 의미가 있어요. 계속되어지는 21절로 23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역사를 자세히 거론한 후에 그는 그들에게 성육신하신 구주를 소개하게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13장 24절로 26절입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여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세례 요한에 대해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제 바울은 거칠고 모래투성이인 곳으로 내려가서 좀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27절로 2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바울이 그들의 역사를 다시 이야기할 때 그는 이 모든 것들은 예언의 성취로 되어진 것이다. 이건 예언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때 회당에서 읽고 있었던 그 예언들은 성취되었던 것이다. 성취되었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즉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읽고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읽었던 것입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는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약에서 행해진 모든 설교의 핵심, 즉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뭐 너무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에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거죠. 이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메시지에는 조금의 불일치도 없죠. 이 두 사람은 서로 상반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자, 32절로 33절을 볼까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여러분, 시편 2편 7절이 인용된 것인데 이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것은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사실상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는 시몬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했던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36절로 39절입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제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을 것인가를 뭐라요? 좀 결정, 지금이야말로 결정할 때가 아니냐.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1절 42.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거절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42절,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다음에도 또 듣고 싶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43절로 44절입니다. 폐환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끝나자 그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그 다음 주일에는 거의 성 전체 인구가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곳에 몰려왔지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뭐 언제나 이런 일은 있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회당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반대로 아주 커다란 소동이 생기게 돼요. 46절로 49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순환하는 패턴이 있는데요. 복음은 처음

0: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죠. 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좋은 소식으로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성에서 쫓겨나게 되죠. 실제로 그 성을 떠나도록 요구함을 받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50절로 52절입니다.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회심한 사람들의 상태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가득 찼습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마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렇게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3장을 정리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14장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울의 설교에서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했는데요. 오늘 너를 낳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언급한 것이 아닌 이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부활, 2번 고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헤롯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부스는요, 세상의 낮은 곳을 찾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소명을 따라 교회를 사임하고 아내와 함께 빈민구를 돌며 복음을 전하는 노년을 보냈는데요. 노년에 거동이 더 불편해져 한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윌리엄 부스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에 찾아올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스는 세 가지 답을 했는데요. 첫째는 실천 없이 지식만 전하는 철학적인 기독교. 둘째는 사람만 위하고 정작 그리스도는 없는 교회. 셋째,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하는 당근만 있는 교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부스가 말했던 그 위험에 점점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진리, 이 진리만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말씀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합니다. 특별한 자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밤 그 당연한 그 호흡에 감사드립니다.

첫 곡은 마라타 프리즈 밴드의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들으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말이 참 포괄적이죠.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못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쁜 사람, 슬픈 사람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모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찬양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곤 합니다. 오늘 하루 좀 실수했고 말씀도 잘 못 읽었고 기도도 못했다고 그렇게 아, 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시편은 그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호흡만 있으면 됩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붙들고 계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아이자야 61의 빛을 비추시네, 예수 전도단 화요 모임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패션과 버클리 가트워드가 함께한 Greatness, Chris Tomlin의 How Great Is Our God, Abigail Ginsterblum의 Living Hop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4918번님께서 도현님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들려주세요 신청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밤에 듣기 참 좋은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마지막 곡으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나의 눈을 여소서, 장윤영의 알파오메가, 조준모의 주빌리송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책상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풀던 수학 문제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버리고 놔두고 있었더라고요. 빛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열심히 문제 풀던 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할 때 풀다가 막히면 자주 찾아보는 게 있지요. 바로 문제집 맨 뒤에 있는 정답 해설지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되도록 정답 해설지를 미리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라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자꾸 해설지 쪽으로 먼저 손이 가는 그 학생들의 마음은 막을 수가 없지요. 빨리 해답을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답지가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게 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정답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를 들여보다 막막한 기분이 들면 들춰볼 수 있는 정답지라도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김대환의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답은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 더 확실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 안 되는 게 참 많고요. 또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잘 안 되곤 합니다. 그럴 때 또 살짝 시험 들면 또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되기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혈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한번더 힘내는 그런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썸머 스페셜을 맞아 은혜로운 찬양 쭉 이어드립니다.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번더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약속 나 믿네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이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From God의 찬송가 고난 내용 혼 편히 쉴 것과 이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1420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홀리원의 위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장중현의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장윤영의 헤이에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이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번 주에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도 썸머 스페셜로 진행됩니다. 잠깐 머뭇거렸던 이유는 달립니다 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근데 오늘 썸머 스페셜 뭐 매주마다 제 나름대로의 달빛 가스펠,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좀 이렇게 주제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날짜가 저희 이 지금 달빛 가스펠 요번 주 썸머 스페셜이 이제 본격적인 진짜 휴가철이에요. 그쵸?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가 막 이제 시작이 되고, 좀 빠르면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뭐 전통적으로 이제 피크죠.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 주 뭐 이 정도까지. 그래서 요번 주부터는 강준의 달빛 가스펠의 썸머 스페셜도 조금은 빠른 찬양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노래들로 좀 꾸려봤습니다. 물론 뭐 계속 빠른 찬양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이 무더운 여름 찬양으로 함께 또 기뻐하시고 또 찬양으로 함께 은혜받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오늘도 썸머 스페셜 시작

아침에 왕의 왕 대신 주, 그리고 이어서 기프티드의 친구야 들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왕의 왕 대신 주, 이 아침 일집은요, 1996년에, 네, 제 기억이 맞으면, 맞아요. 1996년에, 나온 앨범입니다. 여성 듀오죠? 여성 듀엣, 아침으로, 아침의 팀의 찬양이었습니다. 왕이양 대신 주. 지금은 한 분은 연주자로 또한 분은 솔로로 또 활동하고 계셔요. 그리고 뭐 기프티드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팀이죠. 지금은 이제 예배와 또 CCM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찬양들을 많이 불러주고 계신 팀입니다. 기프티드의 친구야였습니다. 오늘 오프닝 찬양으로 들려드렸던 헤이의 이 장윤영의 1집도 꽤나 오래된 앨범입니다. 네. 오늘도 과거의 앨범부터 다양하게 최근의 앨범까지 다양한 곡들로 섞어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니까 썸머 스페셜 기간에 그래도 제가 사연을 못 읽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많이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2주간의 사연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 2주 동안에 쌓여있는 사연들을 좀잘 소개해드리고 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듣겠습니다.

이 팀도 상당히 오래된 팀이에요. 지금은 형제 듀오시고요. 형제 듀오인데 사랑 이야기도 형제 듀오입니다. 네. 근데 이 팀도 형제 듀엣이죠. 편곡, 연주 너무 잘하는 팀입니다. 뭐 각자 각자 지금 또 음악 활동 또 사역을 또 하고 있는 팀인데요. 알레지오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의 찬양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주 없이 살수 없네라는 제목의 찬양이고요. 그리고 오은의 1분 1초도 듣겠습니다.

라디오에 주 없이 살수 없네. 오은의 1분 1초도 였습니다. 라디오 2집에 수록되었던 곡이었고요. 그리고 1분 1초도는 오은의 첫 번째 앨범 작은 손의 기도에 수록된 찬양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다양한 편곡들의 CCM 찬양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때는 정말 다양한 편곡을 했던 시도가 있었던 CCM 찬양들이 많이 있었어요. 2000년대 190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예배 찬양에서 시작됐다기보다도 많이 보여진 모던 워십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좀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을 좀 활용해보는 그 편곡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찬양이 좀 그런 편에 속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속해 있었던 에이맨 5집에 있었던 찬양인데요. 첫사랑이라는 찬양이거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곡입니다. 이렇게 미소도 지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이맨 5집의 첫사랑, 그리고 현구 형제의 좁은 길을 걸어가. 두 곡의 찬양 또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맨 5집의 땡큐 앨범 중에서 첫사랑 들려드렸고요. 현고 형제 1집 요나는 배를 타고 떠났지 이 앨범 중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였고요. 그리고 한 곡도 들려드렸습니다. 유효림 이제는 내가 없고 앨범 중에서 오 해피데이였습니다. 이 기타와 보컬 이 둘만으로도 진짜 꽉 채워지는 연주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중간에 왜그 즉흥 연주라고 그러죠? 그 스캣이라고 하는 그런 연주들도 나왔고요. 유효림 자매님은 사모님이시죠? 또 유효림 사모님은 CCM 아티스트이면서 재즈 싱어이기도 합니다. 소울 프렌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요. 진짜 한국 CCM 매좀 보물 같은 보컬이죠. 네, 보물 같은 보컬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정말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늘 말씀드리지만 중보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두 주간의 사연을 오늘 한번 방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연이 아주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머 스페셜 때는 제가 거의 사연을 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읽어드렸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랬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네. 7월 11일 공한시 46초에, 아 40초군요, 40초에. 5015님, 저희 애청자시죠. 안녕하세요. 드디어 썸머 스페셜이네요. 네. 윌러업의 주님의 바다 신청할게요. 뭐, 여러분 바다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썸머 스페셜은 제가 마음대로 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곧또 신청곡 또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0님. 인사해 주셨고 히스플랜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신청곡이라기보다는 제가 들려드린 찬양을 또 이렇게 가사로 써주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3590님.

6418님, 저희 또 왕의 애청자시죠. 전 세계 글로벌 애청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봄, 처음 듣는 찬양인데 성령님의 따뜻한 햇살과 안아주심, 은혜를 느끼는 LA 아침입니다. 기도의 큰 강구, 기도는 희망이 되어버렸지만 이번 7월 13일, 내 생일도 다 함께 모임은 불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완벽은 아니지만 충만의 은혜로 오늘도 최선으로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13일이 생일이셨네요. 네. 생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연 중에서 완벽은 아니지만 충만의 은혜로 오늘도 최선으로.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완벽함은 주님 시선으로는 완벽하시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들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는 충만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항상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 5015님 또 7월 12일 날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 기간에 제가 좀 바빠집니다. 그래도 출첵하고 가끔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5015님이 왜 바빠지시는지? 교회 사역이 바빠지시면서 바빠지신 게 아닐까요? 그냥 저의 추측이었습니다. 아, 9507님 반갑습니다. 피디님. 아, 예, 저는 피디는 아니고요. 그 달빛 가스벨 토요일 주일 진행 맡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이라고 합니다. 아, 9199님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빠른 곡으로 신청합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시고 샬롬 샬롬 땡큐 감사합니다. 9199님 제가 기억했다가 꼭 다음번 신청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8님, 6428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썸머 스페셜, 7월 12일 날 올려주셨고요. 사연도 쉬는, 좀 뭔가 아쉬운? 작년 7월에는 사연 쉬지 않았던 듯? 네. 어제 일도 가물거리니,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시간이라 좋았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연을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셔서 한번 쫙 풀고 가고 있습니다. 9918님, 아이고, 그렇게 느끼셨나 보다. 김도현님 곡만 자주 나와요. 다른 가수곡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가수곡을 훨씬 더 많이 틀고 있는데. 네. 하여튼,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에 501호님께서, 목사님, 항상 옆에서 그 자리에 묵묵히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당분간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달빛 가스펠 항상 응원합니다. 진짜 감동했어요. 이렇게 제가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저의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들려드린 찬양곡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되고, 그거는 제가 드리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힘 저도 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8510님, 네, 8510님께서 또 사연 올려주셨는데, 8510님의 사연도 너무 감동이에요. 강주현 목사님, 부산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연을 또 올려주셨네요. 이분들에게 또 노래 선물 해드려야죠. 김명식 일집에, 김명식님 일집에 주를 기뻐해, 영원한 사귐 앨범 중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울싱어즈의 구원열차 두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김명식 1집 영화는 사귐의 죄를 기뻐하였습니다. 서울싱어즈의 구원열차까지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마무리 멘트를 제가 하고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휴가 기간을 여러분들이 다 결정을 하시고 또이 여름에 휴가를 떠나실 텐데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못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휴가를 잠깐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 여행으로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뭔가 휴가를 우리가 보낸다는 거는 아 지쳐서 나좀 쉴래라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경험

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또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 이퀄 여행, 이게 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 여행이라는 것이 꼭 어디를 가야지만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정말 먼 곳으로 가시는 분이든 못 가시는 분이든 간에 잠시 내가 있는 일상에서 여행을 떠나보는 것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에 여전히 있지만 정말 휴가 간 것처럼 일정한 시간 아니면 일정한 날에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해보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또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참 좋은 휴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휴가를 올해 보내보기를 또 소원을 하고요. 네, 마지막 찬양으로 아까 못 들려드렸던 소울 싱어즈의 구원 열차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름이 때면 여름 캠프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캠프하면 이 찬양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찬양으로 들려드릴 수도 있지만 원래 이 곡은 소리의 앨범에 있었던 찬양이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썸머 스페셜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강중현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R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타오르는 태양의 열기 속에 한여름의 푸르름이 절정에 달한 벌써 7월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입니다. 네,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일상을 잠시 접고 쉼을 찾아 떠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좋은 곳을 찾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몸의 휴식이 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올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향이신 우리 주님 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지요. 네, 오늘 새벽은 분주했던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안식처로 나가는 그런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또 이런 더운 여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런 기쁨 속에 주님의 시간을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영혼의 여름휴가. 세상의 짐을 가득 짊어지고 헐떡이며 달려온 길의 끝자락. 주님은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의 그늘막을 펼쳐주십니다. 지친 몸과 상처입은 마음을 은혜의 강가에 맑게 씻어내고 말씀의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니 내 영혼은 비로소 참된 안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네, 육신의 여름 휴가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여름 휴가도 잘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벌을 맞추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수하의 의사들에게 명하여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을 넣게 하니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의 몸에 향을 넣었다. 그들이 마흔 날을 채웠으니 그리해야 비로소 그들의 향 넣는 일이 마쳐지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애굽 사람들이 일흔 날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하였다. 그를 위해 애곡하는 날들이 다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집에 고하였다. 만일 내가 당신들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을진대 당신들은 바로의 귀에 아뢰되 일찍이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하며 보라 내가 죽으면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서 나를 위해 파놓은 그 굴무덤에 장사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로 하여금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아뢰어 주시오. 이에 바로가 그대는 올라가서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로 하여금 맹세케 한 대로 그를 장사하라 하고 답하였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자 올라갔을 때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그 궁의 어른들과 애굽 땅의 어른들까지 그와 함께 올라갔으며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짐승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 이때 마병들과 병거들이 그와 함께 올라가니 그 일행이 참으로 엄청났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그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에 그 땅의 주민들 곧 가나안 사람들이 아닷의 타작마당의 애통을 보고서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요단 건너편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명한 바대로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마므레 앞 막벨라 들판 굴 무덤에 그를 장사하니 이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무덤터로 쓰려고 사들인 것이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그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있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낱낱이 우리에게 되갚으면 어찌하리오 하고 말하고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행을 범하였을지라도 너는 그들이 내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라 하고 당부하셨소. 그러니 이제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반역을 부디 용서하시기 바라오.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전할 때 울었다. 마침내 그의 형제들이 몸소 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보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과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으니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부양하리이다. 그가 그들을 위로하되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였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애굽에서 살았는데 요셉은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에서 양육되었다. 이윽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분이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케 하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당신들은 내 뼈를 여기에서 취하여 올라가라 하고 명하였다. 마침내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50장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들, 또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201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지명희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중국하고 경계가 있는 양강도 심파구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거쳐서 결혼하고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1996년도에 남편이 간복수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애들이 4살, 6살이니까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할 일이 정말 막연했어요. 정말 못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되니까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면서 북한에는 하물기간 차가 다니는 한겨울에도 비닐방망이를 하나 뒤집어 쓰고 가고, 증명서가 없으니까 기차 빵통 꼭대기에 매달려 가고, 승강대 발판에 기어 들어가서 매달려 들어가고, 그렇게 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장사 미천을 마련했어요. 그랬는데 2009년도에 친구의 동생을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 중국에 건너와서 친구의 동생이 중국에 탈북했는데 온라인으로 사이버 공부를 해가지고 전도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북한에서는 종교를 아주 마약 같은 그 혁명의 철천지 원수라고 이러니까 이게 미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영화를 봐라 해도 저는 솔직히 잘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랑 한 일주일 하다가 이 성경책을 두 권에다가 성경책 서 책자를 한 10개 주면서 이걸 가져다가 누구한테다가 전달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난 그럴 때 내가 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을 받는 간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면서 아 이거 내가 이러다가 이거 붙잡히면 아야 죽거든요. 정치범 수용소 가고 죽는데 그래 배로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저 북한에서 지금 내가 요번에 배운 데 의하면 성경이 돼서 모르는데 하나님 이러하는데 나를 이렇게 잡히지 않게 하겠죠? 이러면서 가서 그러다가 제가 오래 밀수했으니까 경비대 애들은 다 알고 처서도 알고 하니까 군대가 불이 어디 순찰절에도 나타나면 이걸 압록강에 처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그 책을 무사히 가지고 갔어요. 그큰 성경책은 무서워가지고 저희 집 김치통 밑에다가 파묻고 소책자들은 갖다 주라는 사람들인 데가 갖다 줬어요. 그러던 와중에 2009년도 11월 달에 화폐 개혁을 북한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 저한테 있는 돈으로 북한 쌀을 한톤 470kg를 쌀수 있는 돈이었어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전부고 10년 넘게 제가 피땀으로 벌어놓은 재산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몽땅 뺏기운 거예요. 276만 얼마를 뺏겨왔는데 그 다음에 27,600원이지 그렇게 탔어요. 그 돈으로 쌀을 싸자니까 19kg를 쌀수 있더라고요. 가슴이 화가 났어요. 피땀을 흘리며 이렇게 모든 돈인데 다 뺏어갔으니까 아 이게 정말 저 남조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구나. 이게 우리나라가 더 나쁘지 않나? 그런 반감이 나가서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요. 우리 돈을 어떻게 다 빼들이 갈수 있지? 아무래도 난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러고 애들인데다가 그동안이 조금 먹을 거 하고 돈을 장면에 쓰고 엄마가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오겠다 하고 그 친구 동생한테다 연락해가지고 건너왔어요. 3개월 성경 공부해야 한국에 갈수 있는 줄도 잡고 그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달을 공부하는 도중에 중국 조선 쪽이 밀고를 해서 저희가 잡히게 됐어요. 중국 장춘에서 잡혔는데 신고하기는 저 한국 간첩들이라고 신고했는데 우리를 장춘 국가안전위원회에서 3일 동안 조사해봐야 저희가 간첩은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한 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3일 동안 조사하다가 백산 구리장으로 넘겼어요. 백산 구리장에서는 점심시간 하루 밥세 끼는 구리장 식당에 가서 먹더라고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 몰랐으니까 이제 와서 공부를 했다 해도 한 공부한 기간은 한 일주일 되는지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가려는 목적이 됐으니까 믿지 않고 있다가 그 먼저 거기 공부하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해가지고 제가 막 피식 웃었어요. 뭐 쟤들이 지금 저기서 뭐 하니? 우쁜 거예요. 저로서는 막 무시랑 눈을 감고 계속 주물주물 거릴까 막 이러면 웃었어요. 근데 하루 그 선생님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그 노래를 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눈물이 난게 아니고 노래 가사가 내 심정하고 똑같아서 애들을 둘을 북한에다 남겨두고 지금 걔들은 어떻게 있겠는지 막이 사람들이 있어도 이 안타까운 마음을 누군데 하소연할 수도 없고 계속 눈물 나는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는 성경을 읽어도 조금 의미가 다르게 안겨오더라고요. 공부할 만하니까 제가 붙잡힌 거예요. 저희를 배워주시던 선생님이 그랬어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벼랑 끝에 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말이 정말 마음이야. 야, 내가 잡히니까 누구인데 하죠. 날 기르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함께 하신 그 노래를 난또 성경을 보니까 대한민국 가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노래 뭐이다 하고 소리 계속 나를 그 노래만 계속 부르자 나를 어떻게 하나 살려줘서 이렇게 좀 인도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겠어요. 그러던 중에 2010년 10월 24일이 아마 일요일이 된것 같아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오늘이는 일요일인데 일요일 예배를 좀 하자고 소리 이러면서 막 말하는 게 바보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식당에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우리 잡혔기 때문에 꼭 우리를 살려줄기라고 구원해줄기라고 계속 그 다음날도 계속 가서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는 나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굴더라고요. 걔가 하나님이 또 다른 큰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순교하는 얘기하더라고. 그래, 나는 그 순교라는 거는 내 안숨이 없고 죽는다 하는 말밖에 귀에 들려가지고 슬피슬피 계속 울었어요. 아니 이렇게 한국에 하나님이 있다는 긴가 하고서 이러고 막 울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 1월 달에 강

북송 되는 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탄사가 가다가 구부러서라도 우리 다 죽게 해달라고. 차라리 우리가 북한 가면 아무래도 죽겠는데 그 고문을 당하고 그 핍박 당하기 전에 저희가 죽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는 안 이루어졌어요.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처음 양강도 보위부직길 서에 들어섰는데 그때 당시는 여자의 시문이 없더라고요. 그가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아줌마 좀확 불러내가지고 저를 다른 방도 아니고 복도 같은 데 세워놓고 다 옷이랑 몽땅 삐기가지고 그밥 하던 손일로 그대로 뭐 장갑이라는 것도 없이 막 자궁검사 돈을 감췄다고 자궁검사하고는 다리를 벌리고 띵띵거리고 100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깊숙이 돈이 들어갔으면 떨어지게 하라고.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심을 그가 하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는 중국에 가서 뭐 했는가 그럴까 교회 그런 거 했다고. 그래 내가 너무 놀라서 딱 이러고 봤어요. 그 중국에 가서 우지하 가지 할 때였고 우리로 거둬주는 데였고 힘들고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로 도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참 힘든데 마음이 위로가 많이 돼서 자기는 좋은 것 같아서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너무 나는 한 해라도 안 믿었다고. 내가 저 어디 가서 사는 일이 그 공안이 붙잡힐까 봐 나로 거둬준다 해서 난 저기 가서 하는 체 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감방에 들어왔는데 왜 제가 스치듯 공부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왜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야. 나를 더 죽이지 않게 그막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는 애들이랑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나는 살자니까 할수 없이 내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저는 어떻게 우리 친척이 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복도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탈북한 지 두석 달밖에 안 돼서 제가 잡혔고 그리고 이삭 애는 한 3년 되고 전도사 공부랑 다 했다고 자기가 자백했으니까 걔는 국가정부 전복 음모죄 간첩 그거 제일로 해서 정치범 수행소에 끌려가고 저는 넉달 만에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다시는 아니 하나님의 모의고관이 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됐다.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아버지도 없는 애들이 내까지 저런 데 붙잡혀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머리로는 아무래도 성경을 알고 한국에 대해서 아니까 저쪽 현일로 머리로 또 돌아가면 어쩌랴?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내가 탈북하지 다시는 말아야 되겠다고 우리 애들을 군대에 다 내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여기에서 적응해서 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째 이 정말 북한에서 말하는 성경은 이 종교는 앞에 나고 같다는 그런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일요일이 왜 10시 되면 저기서 이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구나 오늘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제가 밀수로 거기서 또 했는데 밀수로 그날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이랑 버는 날은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오늘이 장사도 잘 됐구나 막 이러면 나의 등 뒤에서 막 사기 나서 막 노래 부르며 집에 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3년을 그렇게 참고 사는 도중에 다시 또 2013년도 가을에 또 어려운 상황이 저한테 닥쳤어요.

열심히 달려온 사람만이 쉼의 달콤함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지난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애썼다, 내 품에서 잠시 쉬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토요일 하루 마음의 염려와 내일의 걱정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의 용량을 가득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지친 마음의 영적인 쉼표를 찍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시원하고 복된 주말이 되시기를 또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50여 년 전 신안 앞바다에서 원나라 도자기가 발굴됐다고 합니다. 도자기 한 점을 발견한 후에는 그 지점에서 수만 점의 도자기들을 발굴했다고 하죠. 이 도자기들은 모두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처음엔 이 도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자신이 기르는 애완견의 밥그릇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그릇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간 셈이죠. 물건의 가치를 모르니 소중히 대할 수가 없고 소중히 대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내 손에 주어지더라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지요. 이 세상을 더 넉넉히 승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오늘 충분히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오늘도 찬양으로 출발해 볼까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넉넉히 이기는이라 라이프로드의 목소리로 함께 첫 찬송 올려드렸고요. 조금 전 함께한 찬양은 주를 앙모하는 자 김정택과 SPS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부카너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권세,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그 능력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함께합니다.

영어 찬송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하면서 속히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이 모두 무너지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고 또 중보하면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와 챔버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무엔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누가복음 2장 44절 오늘 본문에는 말씀입니다. 통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그랬어요. 참 가만히 보면은 여기 첫 번째로 가장한 부모, 예를 들어 설마 예수가 자기네들을 따라오겠지 하고 하룻길을 지나간 설마가 사람 죽인다 그랬죠. 우리가 설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교회 한번 빠져도 괜찮지, 설마 내가 십일조 한번 빼먹어도 되겠지, 설마 내가 전도를 안 해도 되고, 설마 내가 새벽기도 안 해도, 설마 내가,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 그랬죠. 그러니 이러한 신앙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다고 그랬어. 처음 가는 유월절에 참석한 예수님, 모든 게 호기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0: 모든 게 신기할 겁니다. 호기심도 많은 12살 예수께서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가 따라오지 않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나사렛을 향해서 갑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고 그랬어.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같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지 12살 먹은 아들보다. 이걸 보면 부모가 무책임한 거죠. 무심했습니다. 예수가 따라올 줄 알고 믿었습니다. 세상 재미에 예수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그랬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가 보면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가족과 이웃 사이 중에서 아들을 찾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 오래간만에 난 친구들, 아는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가다가 12살 먹은 예수가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갔을 거예요. 세상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꽃을 피고 있었을 때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고. 근데 하루를 지나갔는데도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고 계속 길을 가다가 예수를 찾게 됩니다. 혹시 이게 나의 삶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죠.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도 없이 하루가 후딱후딱 지나가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예수도 잊어버리고 사는 적이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손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우리를 찾으시며 날마다 부르시는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올려드리는 찬송은 트루바의 박창일 씨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주 예수 대문 밖에.

0: 우리는 오늘에게도 함께합니다.
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시어 세상으로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국내와 해외의 통일 기도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0: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통일의 역사를 위해 계속해서 그 마음을 모으길 원합니다. 북한이 고향인 김지연 자매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의 한장한 장을 채워가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메아리 1부는 여기서 찬양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사실상 사망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처럼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심이었다.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벼랑 끝에 내몰릴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그곳에서

0: 탈북하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 전해지기도 했잖아요.
1: 네.
0: 그 증언을 토대로 보고서도 나오곤 했는데 1990년대부터 외화벌이 현장이 참 열악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1: 네네.
0: 그런데 이번에 그 실태가 그 진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1: 네. 이 한국의 외교부가 매년 이 30년이 지난 기밀문서 이거를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0: 네.
1: 일반들도 이제 알 권리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 분쟁이 30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이제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판단도 있었겠고 그래서 공개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1994년도에 발생한 벌목 노동자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 네.
1: 1994년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노동자를 뭐 러시아나 혹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보내서 일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 이익이 먼저 고려됐다라고 하는 점도 이번에 드러났고 당시에는 주로 벌목장이 문제였습니다. 정말 많은 대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건데
0: 네.
1: 근데 지금은 건설 현장이나 다른 산업 현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업종은 달라졌지만 구조는 비싸다 라고 하는 점이죠. 외국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권을 빼앗기고요. 이동은 또 제한되고요.
0: 네.
1: 감시를 받는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94년 러시아 벌목 노동자 탈출 사건이거든요.
0: 네.
1: 이거는 현재 러시아 파견 노동자 실태를 보는 일종의 거울이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발표된 보고서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1: 네.
0: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가상의 인물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1: 네.
0: 그때랑 시간은 30년은 지났어도
1: 네.
0: 바뀐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빅 똑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 러시아 벌목장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자면
0: 네.
1: 북한은 과거 소련 그리고 이후 러시아와 협정을 맺고 벌목 노동자를 대거 파견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넓은 숲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노동력은 부족하죠. 그래서 일을 잘하고 말 잘 듣는 노동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북한은 또 외화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약간의 상호 이해관계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사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당국 입장이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베리아, 러시아 극동지방의 벌목장, 춥고 외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육체 노동을 해야 했고요.
0: 네.
1: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외부에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 돈을 벌러간 노동자는 실제로 보면은 고립된 환경에서 통제받으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여기도 강제 노동이 있었다라고
0: 네.
1: 할 수 있는 거죠.
0: 근데 너무 그렇게 극악으로 치닫으면
1: 네.
0: 현장에서 탈출을 감행하는 노동자들의 적잖게 나왔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 탈출 사건이 벌어졌고 한국의 외교부가 조금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0: 네.
1: 이 벌목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위험하고 고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감시와 통제 또한 임금 문제까지 겹치면 노동자들은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아,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 나가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몸만 상하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기대만큼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0: 네.
1: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이게 사업 자체가 흔들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쪽 지원이 줄고요. 그리고 목재 운반이나 유류 공급, 그러니까 기름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0: 네.
1: 그때 당시에 벌목 사업이 위축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감이 좀 줄어들게 된 거죠. 근데 또 이제 생활은 당연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노동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더 버텨도 그냥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0: 네.
1: 그래서 일부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빠져나와서 내에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0: 네.
1: 생존을 위한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0: 러시아나 중국 그 지방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숨거나 혹은 한국 공관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1: 근데 이렇게 숨는다라는 표현이, 표현은 저희가 세자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0: 그렇죠.
1: 실제로 그 작업장을 탈출했다고 해서 바로 뭐 어디를 갈수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한국행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0: 네.
1: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1: 네.
0: 탈출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내가 자유를 찾겠다, 내가 생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발현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신분 문제입니다. 그럼 너는 뭐야? 너는 어디에서 왔어? 그리고 어떤 문제를 그 어디에서 왔냐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기 이제 다른 데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줄게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탈출한 그 북한 노동자 신분이 없습니다. 여권을 아까 빼앗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을 개인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을 빠져나온 뒤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 증명할 문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외교라고 하는 중요한 모두 이게 복합적인 모두 얽힌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1: 근데 지금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다가 아니면 유학 중에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0: 네.
1: 제3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대한 아쉬운 소리가 참 많잖아요.
0: 그렇죠.
1: 30년 전에 그때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0: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고 어떤 식의 논의까지 하고 뭐 이렇게 실제 행동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문서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다루려 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오겠다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보건복지 관련 부처 그리고 경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제법적 그런 문제도 약간 결합이 돼서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토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뭐 하면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되면 아, 그리고 해보자. 도전해보자라고 하는데 뭐 한두 명 빼고 또 계속 줄여 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이제 그 고민거리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당시 정부는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노동자들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보호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즉 인권 문제로 보려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게 러시아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치안을 잡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때 어땠나요, 러시아가?
0: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하고 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탈출하려고 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오히려 차단하고 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30년 전에는 좀 상황이 달랐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귀순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에 있는 외국인이 자기 뜻에 따라 다른 나라로 가려는 것을 무조건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북한 벌목장 안에서 인권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러시아 측도 아 이거 이 문제가 우리가 발생하는 게 아닌데 우리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측에 불만을 가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점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는 북한과 파견국 사이에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노동자가 일하는 나라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노동자의 운명이 또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파견국 자체가 눈 감으면 착취가 계속될 수 있고 문제를 또 제기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최소한의 이런 보호장치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근데 아까 중국으로 숨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 노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던 건가요?
0: 네. 중국은 조금 조금 당시 러시아 상황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네. 북한과

0: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국경을 좀 맞대고 있지만 정말 좁은 거고 그 중국과 북한 한 거의 1,600km라고 하는 엄청난 넓은 땅을 이제 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건데
1: 네.
0: 그리고 탈북민 혹은 불법 월경자 이 문제에서도 북한과 협력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간 노동자는 한국 공간을 찾아가거나 제3국으로 이동하기가 훨씬 어려웠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외교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붙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위험성이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교의 막전 막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북한으로 송환되면 단순히 해외 현장을 이탈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를 배신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북한식으로 하면 반동분자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로는 노동자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탈출했지만 다시 붙잡을 수 있던 공포 속에 숨어 살아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0: 네.
1: 지금 요즘에는 러시아로 파견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러시아로 외화벌이를 가는 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지양한다고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그렇게 러시아 파견 관련한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봤을 때는 좀 시사할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파견 노동자 문제도 핵심은 비슷하잖아요. 일하는 장소는 벌목장에서 건설 현장 등으로 바뀌었지만 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권 관리, 뭐 이동 제한, 감시,
1: 네.
0: 임금을 빼앗고 갈취하고 당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압박,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전쟁이라는 새로운 위협까지 더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러시아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거잖아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보다 안전과 생명에 대한 걱정이 더욱더 북한 러시아 현장에서도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참 지금 기도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특별히 주목해야 할까요?
0: 네, 중요한 건 파견국의 책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나 혹은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북한 노동자들의 여권 압수하거나 임금 착취, 장시간 노동, 감시 문제, 특히 이게 신분 문제. 이거를 약간 그 파견국도 우회하고 있잖아요.
1: 네,
0: 오히려 그렇죠. 알고도 방치하는 그런 문제가
1: 맞아요.
0: 있는 건데 그 노동자를 받아들인 나라 혹은 국제사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청취자 모든 분들도 함께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인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1990년대 러시아 벌목 노동자 탈출 사건을 통해서 현재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과거 벌목장에서도 여권 문제나 감시나 탈출 신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지금 러시아 현장에서도 비슷한 국제사회 모두가 아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를 외화벌이 수단이 아니다,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가진 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될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할까요?
1: 시시시의 한 간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분은 젊은 나이에 신장,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신장이 썩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주일에 세 번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돼. 한 번에 4시간씩 신장 기능을 못하

치를 골라야 됐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그는요,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보고 싶어도 소변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보는 게 소원이야. 그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신장 콩팥 기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신장 중에 하나는 뭐 포기했고 하나 이식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소변을 잘 보게 됐어요. 소변을 볼 때마다 물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나죠. 특히 남자들은 소리가 많이 나지. 예. 그 소변 볼 때 물소리가 천국의 노래소리 같았대. 그는 소변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 소변을 보면서 그는 많이 울었대. 감사하다고. 그는 지금도 소변을 보면서 행복하대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소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자고요. 깨닫자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자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걸 깨닫자고요. 프랑스의 작가 프랑스아주 사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아주 사강. 이 사람이 어느 햇살 좋은 날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임종을 하게 됐대요. 젊은 날에.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을 질투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창밖에 햇살을 받으며 걸어다니는 사람들, 당신들은 눈부신 햇살에서 잘도 걸어다니는구나. 나는 햇살 앞에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무료하게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가던 사람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소중한 한날이라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동화 작가 정채봉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나를 슬프게 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한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새소리에 무심한 것, 쏟아지는 햇살을 못 느끼는 것, 밤하늘의 별들을 세지 못하는 것, 좋은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못하는 것. 예, 제가 선포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무한한 은혜의 선물들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은혜의 손길을 무시하고 무감각하고 깔보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닌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웠어요. 눈은 떴을 때 보지를 못해요. 은혜는 타락해서 귀가 멀었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그 무한한 사랑의 손길,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 시각이 열리게 하소서. 영적 귀가 열리게 하소서. 감각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들은 너무너무 비싸서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도 그러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들을, 혜택들을 무료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서, 갚을 힘이 없어서

0: 우리들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뿐이에요. 싸구려를 사서 무료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빗길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시야가 가려질 수 있으니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목포와 부산, 제주가 26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포항이 25도, 신의주와 강릉, 대전이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이 23도, 평양과 강계, 청주

기온이 22도, 해산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7도, 대구가 34도, 광주 32도, 강릉과 부산, 여수, 목포, 제주가 31도, 서울이 29도로 보입니다.

0: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0: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독수리가 비상하는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더위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계신 분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통합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동산교회 김부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또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갈 길을 점검하고 우리의 갈 길 가운데 놓여진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소망을 품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복을 누려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마주대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산증인으로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 생명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0: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부터 7주간은 일곱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곱 교회에 전해진 말씀이 우리 수목음 성북교회에 또한 전해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가 돼서 이 시대를 이끌고 이 시대를 살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금은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교회를 금촛대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 1절부터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일곱 별을 붙잡는 예수님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곱 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의 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붙잡고 사역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나와 있는 여덟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공통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여덟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공통점을 찾기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이 모습을, 이 에베소 교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찾으라라고 한다면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역대 목사들을 살펴보면 알아요. 우리는 흔히 이런 농담하잖아요. 저런 사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이 없어야 우리 교회가 사는데.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왜 교회에 불러 넣었겠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보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늘의 뜻이 보이고 하늘의 비전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고자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생명나무입니까? 어디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생명나무, 이 땅에 심어놓으신 그 생명나무,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인간이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주님께서 화형검을 두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고,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절대로 그 생명나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생명나무를 찾은 일은 결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이 흐르는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천국 가면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세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무엇을 치료한다고요? 만국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만국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방을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를 치료하는 나무가 아니라 이 땅을 치료하는 나무들을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의 생명나무는 숨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의 생명나무를 열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는 얻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도 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갖지 못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왜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믿어요.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고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믿으니 마라나타 신앙이 없는 거죠. 죽음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천국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믿어야지. 그리고 이 두 모습이 하나가 될 때에 진정한 예수가 됨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시는데 그 생명나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심겨진 생명나무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명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나의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0: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생명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자비요, 긍휼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비, 긍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양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이 땅의 생명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 생명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89장, 새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통합 찬송가 389장, 새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 나도 이미 이겼고요. 승리의 편에 서 있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걸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오늘 레옹은의 삐삐친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왜 그토록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랑 이면에는 늘 깊은 불안과 결핍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안전하다라는 것을, 내가 이만큼 잘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거나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손에 쥔 것들을 은근히 내보이곤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단단한 스펙,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나만의 경험과 지식 같은 것들을 쥐고 소리 없이 나의 강함을 과시합니다. 자랑은 어쩌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켜냈다라는 소리 없는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본능적인 자랑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준엄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지고 있는 지혜도 용맹도 물질도 결코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삼손의 인생도 바로 이 하지 말아야 할 세상적인 자랑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날뛰는 사자를 염소새끼 짓듯 찢어버렸고 버려진 나귀 턱뼈 하나를 쥐고 수천 명의 적진을 초토화했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성문짝들을 어깨에 메고 당당히 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 누구도 삼손을 당해낼 수 없었고 세상은 온통 그의 강함을 보여주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자신이 진 힘이 영원할 줄 알았기에 그의 걸음에는 거침이 없었고 그의 마음에는 오만과 자랑이 가득 깃들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화려한 힘자랑 뒤편에는 언제나 짙은 영적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보다 힘이 가져다주는 결과와 사람들의 환호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기적 같은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언제나 중요한 한 구절을 먼저 기록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심에라는 구절입니다. 삼손의 힘은 그의 타고난 굵은 팔뚝이나 질긴 머리카락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룩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은혜를 어느새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룬 줄 알았기에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졌고 내 소유인 줄 알았기에 힘을 주신 분의 뜻 대신 내 자신의 안목과 정욕을 채우는데 그 소중한 능력을 낭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 힘이라 자랑하는 순간 영적인 눈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머리카락이 잘린 채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외적인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자랑하던 모든 힘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삼손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민낯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나귀 턱뼈를 휘두르던 천하장사가 아니라 그저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인생이었구나. 육신의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영적 실상을 똑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던 힘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건강이 흔들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물질이 흩어지고 내 지혜와 능력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력한 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 힘자랑이 멈추는 순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

0: 할 것이 없으니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진 작은 힘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자랑을 멈추고 내 힘이 빠진 그 빈자리야말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강함이 채워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0: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통해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아침은 그냥 단순히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때라고 단정짓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밤 시간 동안 하루의 때가 벗어지고 또 하루의 피로가 풀려 맑아진 정신과 육체가 새로운 날을 맞는 아침. 새롭고 신선한 것 앞에서 우리는 무한한 희망을 엿보기도 하지요. 이렇게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밤 온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던 가로등 불빛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켜져 있는 건지 꺼져 있는 건지 잘 모를 만큼 약해집니다. 아니, 가로등 불빛은 그 밝기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가로등 전원 스위치를 다 내리게 됩니다. 그래요. 가로등은 어두운 밤에나 필요한 빛이죠. 아침 해가 떠오르면 빛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가로등은 당연히 꺼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 속에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밝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목양교회 샬롬 찬양대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능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식당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악관과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게 될 모든 이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하며 지혜로운 이들만이 이 지붕 아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신앙이 가장 독실했던 존 퀸시 애덤스가 한 말인데, 애덤스는 성경은 인간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에 읽는 모든 사람의 책이라고 평가하며 무엇보다 스스로도 성경 말씀을 아꼈습니다.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이틀째인 1816년 9월 26일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성경을 1년에 1독씩 통독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그 첫 시간을 성경 읽기에 바치고 있다. 존 애덤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이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 구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 존 애덤스의 성품과 신앙에 더없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에 애덤스의 기도를 식당에 새기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대통령도 주님이 주신 지혜가 없이는 나라를 이끌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복 주실 것과 위정자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한웅재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바리새인 그룹, 세리 그룹.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제가 여쭤볼 텐데 나는 바리새인 그룹에 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세리 그룹에 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이유를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 믿는다,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는다,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믿지요,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믿지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지요, 능력과 심판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지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철학자요. 프레드릭 니치라 하는 사람이요. 기독교 문명은 퇴폐 문명이요, 노예 도덕의 창안이며, 하나님은 죽었다,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한 프레드릭 니치가 한 얘기죠. 니치는 루터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신경과 눈에 장애를 일으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여기저기 배회하였으나 모든 게 다 허사였죠. 절망적인 정신병자가 되어 12년을 병약자 신세로 있다가 1900년 8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미친 사람의 영향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뉴욕의 콜럼버스 대학의 지하철 정거장에 벽에 어떤 사람이 니체왈 하나님은 죽었다 써붙였어.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바로 그 글 위에다가 똑똑하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니체는 죽었다 하고 새겨놨어요. 한 영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신명기 32장 10절에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새 목사 내외가 어저께 미국 집회를 위해서 떠나면서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한 3시쯤 와서 아버지 혼자 두고 내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다녀오라고 그러고 용돈도 조금 줬어요. 환갑이 다 지난 애한테 용돈 주는 아

아버지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찡대원 내가 아들한테 용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아들 두 놈한테 용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사랑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되면 그 내외가 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요. 우리 내외 같이 먹고 주일날 저녁을 지내는데 지금은 우리 집이 아무도 없어. 찬바람이 휑해고 보름. 마누라는 병원에 있고 아들들은 다 떠났고 나 혼자 독수공방하려니까 참 신세 처량하다고 느껴질 때도 없잖아 있는데 남자가 혼인한 여자 아니 연애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참 이상하죠? 연애할 전에는 죽자 사자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이 조금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나이가 되니까 아 저거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사랑함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두 종류의 신앙 상태를 또 기도 상태를 그 다음에 예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대지를 첫 번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신만만한 바리새인의 신앙 태도.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바리새인은 접어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17살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은 야 내가 왜 이거 그 전에 못 봤나? 새로운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최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그룹이라. 누가복음 18장 11절이에요.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고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토색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가 남의 돈을 사배로 먹었으면 그걸 갖다 토색이라고 그러는 거죠. 토색한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예요. 아니 바리새인. 자신을 최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바리새인 종류로 부분해 놓을 수가 있죠. 어떤 때 내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아 너도 바리새인에 속할 수가 있다. 비교하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비난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바리새인은 다른 교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신앙,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삼성장군, 국방장관, 뭐 높은 자리 한 사람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한 형제 자매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분들의 업적을 인정해줘야 되고 직책을 인정해줘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다 형제 자매예요. 이 사람은 또 의롭다 자랑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자기는 같지 아니하다.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선거하러 돌아댕길 때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카터 씨, 당신 간음한 적이 있습니까? 숨도 고르지 않고 예 했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 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카타 후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내가 거기에 속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신앙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요한 1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종하고 없애버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또 이 바리새인은 남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신앙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홍 장로님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홍 장로님은 홍 장로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재요? 홍 장로님이 김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지 사람이 판단 못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신앙,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실 비교의 기준이 교회 나오는 사람도 어디다 비교를 해요? 11조로 기준을 한 교회 출석으로 기준을 하고 성경 몇 장 읽었나 그것으로 기준을 하고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도 기준의 대상이 되고 봉사하나 안 하나 이것도 이건 다 외적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사람의 중심을 보라고 그래. 비록 내가 새벽기도는 못 나갈지언정 왜? 일 때문에 내가 새벽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성경은 많이 못 읽더라도 한 구절을 읽어서 양식을 삼는 사람, 봉사는 못하더라도 때때로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봉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세주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보면 오늘날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도 흉내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의 개권 칼럼니스트 목회자인 패트릭 모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하고 생각할 때 바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의 성도들이 다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의 종류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때 나오는 일곱 가지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들어보실래요? 첫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둘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남에게 조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 네 번째, 관계성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다섯 번째, 사람들과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행동이 다른 사람. 여섯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덮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빠르게 지적하는 사람. 마지막,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경건의 연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

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너희가 선 줄도 알면 서 있는 줄 알면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이레에 두 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린다. 세뱃돈에서도 11조 드린다. 여행 갈 때 누가 보태주는 돈에서도 11조를 진급돼서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주는 돈도 11조를 절대적으로 내는 바리새인이요. 종교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두 번씩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금식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요. 두 번씩 한다. 11조를 바친다고 그랬어. 모든 교인들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11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두 번째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남을 경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이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바리새인은 남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다만 형식적인 생활만 하게 되는 바리새인. 잠언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남의 허물만 내 눈에 보이는 거 이상하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느냐. 참 예수님이 산상복음에 무섭게 말씀하셨죠. 왜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고 내가 지은 죄는 별로 생각지를 않는 우리 성도들, 바리새인보다 더한 사람들이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다가 댈러스 신학대학 총장을 하다가 그거 그만두고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 댈러스에 내가 가봤어요. 그 양반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교회 제가 가서 설교해봤는데 댈러스 가서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는지. 그 양반이 해병대 입대를 했습니다. 해병대 입대를 하고 나니까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훈련 받고 나니까 같은 동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험담하고 이런 거 견디기가 엄청 어려워서 하나님한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투정 아닌 투정을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신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거기 군대에 있을 때 자기 동료 7명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유명한 찰스 스웬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내가 소명을 확신한 곳은 바로 군대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군대를 안 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훌륭한 목사님도 못 됐을는지 모르지요. 요한 복음 3장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

질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 두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부족함을 느낀 세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다 그랬죠. 겸손한 자세, 멀리 서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죄를 호소합니다. 참 겸손한 자세, 우리가 겸손을 무척 노력해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나. 일국의 대통령의 존귀하신 몸으로 천한 사람이 하는 구두 닦기를 선수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두 닦고 있는 사람은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죠. 그때 자기 직원이 지나가다가 링컨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임스 군, 자기 구두를 자기 손으로 닦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인가? 또 구두 닦는 일이 천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세. 대통령도 구두 닦기도 다 같이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야. 어찌 천하다 할 수 있을까? 그 비서는 링컨 대통령의 겸손하고 사리에 맞는 말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기에 남북전쟁도 종렬시키고 미합중국을 통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잽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 말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 가슴을 치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개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는 살기가 나쁜 사회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겸손해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 하나님을 긍휼을 호소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불쌍함을 인정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사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 어떤 사람이 이런 찬송을 썼죠. 내 영혼이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심 한없다. 4절에 보니까 큰 구름같이 고생이 날 둘러 애워 쌓였을 때에 주 나와 같이 하시니 그 사랑 한없다.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 바리새인은 절실히 체험했지만은 아니 세리는 체험했지만은 바리새인은 형식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판

난 태도는 어땠나?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누구? 세리가 저보다가 누구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0: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했어. 자기를 높이자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재물의 유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평상시 살아온 결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개도 마찬가지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개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도 모르드개나 에스더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만은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불어남에 따라 더 크게 된 부자는 그에 대한 걱정과 욕심도 같이 커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자세를 보면은 참 사회생활을 본다 하더라도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미국의 웨이트먼 윌리라고 하는 사람이 무척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대학을 다닐 때에도 마찬가지 그는 유행도 지나가고 철마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무명의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동료 학생들에게는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랑곳없이 조롱을 받던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가 가난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맡았습니다. 바로 그가 링컨 대통령을 도와 미국을 이끈 정치가로서 원리는 미국에서 상원의원을 하면서도 은퇴하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고향에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의 고향에 교회로 갔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전 상원의원이 자기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고향 교회는 윌리에게 어떠한 교회 직분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미국 최고의 상원의원을 지냈던 위트만 윌리는 주일학교 유년부 부장을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어린이반의 선생이 된 것이 자기가 평생 차지한 지위 중 가장 높은 지위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는 자기의 남은 삶을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에 바쳤다고 하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애누리 없이 겸손한 사람을 높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우남교회 권성훈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인구 위기 속에 비어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깊어지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멈춰 서로 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국제정세와 남북의 대치 속에서 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지켜주시고 한반도 땅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정자들에게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살필 지혜를 주시고 교회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이 민족을 눈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절망을 넘어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윙짝. 한여름의 불청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좀 많아지죠. 모기요 모기. 조금의 틈이라도 보였다가는 다음날 아침에 이 벌겋게 부어오른 살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여름 이불로 온몸 칭칭 감고 방어 태세를 갖춘 적이 있다면 그래도 그날 밤은 좀 편히 잠에 드는 날이 아닐까, 잘 막아내는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아멘. 조금의 틈을 허락하는 순간요, 때론 분해서, 또 때론 슬퍼서, 또 다른 날 때로는 지쳐서 잠 못 이루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어떠한 틈도 허락하지 않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 요새 되시는 주님께 기대어간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이죠.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아, 오늘도 썸머 스페셜 맞이해서 시원하게 찬양 가득 싣고 왔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많이 신청해 주세요. 우리가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이 어떻게 살냄새를 맡는 건지 피냄새를 맡는 건지 모기가 와서 다 배불리 먹고 가잖아요. 나귀에게도요. 우리가 조금의 틈을 보이면 또 그날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자책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나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조금의 틈도 다 주님 안에서 잘 막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 들으면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그런 찬양들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6670님 샬롬, 제 생각과 제 행함이 하나님의 권위에 맞는지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서요. 또 사랑으로 회복되길 기대하면서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신청하신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도 우리 모두 회복되는 그런 토요일 되시길 응원하면서요. 또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기 힘들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마음의 소리에 좀 집중해 보세요. 신청해 주신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하실까요?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0: 여기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입니다. 찬양으로 좀 시원한 여름 함께하고 계시죠?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BC도 오늘 서머 스페셜에 맞춰서 찬양 가득 시원한 이 마음의 바람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찬양 가득 선곡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 신청 기다리면서요. 9950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어요. 샬롬 엄피디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그저 엎드리는 것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히즈윌의 그저 엎드리는 것 찬양이죠. 이 찬양 보면요, 가사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엎고 가시죠 라는 이 가사가 있는데요.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길 평탄하진 않죠. 평탄하진 않을 겁니다. 이미 만난 길들도 그랬고요. 앞으로 만날 길도 평탄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길이면 다행이죠. 물을 만날 수도 있고요. 길이 끊긴 것처럼 정말 여기를 어떻게 걸어가야 하지? 고민되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주님께 엎이면 될 것 같다라는 이 가사가 힘을 주네요. 사실 주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는 못 걸어가도 주님께 엎이면 물 위를 같이 걸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는 닿는 모든 곳이 길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시는 오늘 걸음걸음도 주님 등 위에서 안전하시고 정말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7월 25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신 이 하루에 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나도 주님의 손 안에 안전히 있습니다. 나의 가족과 이 나라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모두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넘을 수 없음을 알고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상을 제하소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는 그 순간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소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보다 내 안의 내가 훨씬 더 중요함을 알고 경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완벽한 삶을 원하지만 그리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소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릴 때는 맛있는 요리를 뚝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엄마 손이 참 대단해 보였고요. 무엇이든 뚝딱 고쳐내는 아빠 손이 참 커 보였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 손을 위대하다고 느끼고 동경했던 날들이 있었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위대한 손. 어릴 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요. 오늘도 안전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이 여름에도 극동방송과 함께 주님과 함께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주말, 내일은 주일 보내세요.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썸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들로 함께 가십니다.

지금까지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유영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오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사역자인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86세의 나이로 순교한 서머나 교회의 사자입니다. 박해자들은 폴리캅을 서머나의 노촌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로마의 총독이 폴리캅에게 회유의 말을 던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폴리캅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게 해를 끼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로마의 총독은 폴리캅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당신을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한 시간 타다가 꺼지고 마는 불로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어. 주저하지 말고 당신 원하는 대로 시행하시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자진해서 장작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얼른 폴리캅을 화형에 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폴리캅은 86세 일기로 화형에 처해져 순교당했습니다. 폴리캅은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한 거예요. 서머나, 이 말이 영어로는 스머나, 그래 스머나. 이 말이 이름의 뜻이 뭐냐? 헬라어로 이 서머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몰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몰약,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뭐, 몰약. 몰약은 산 사람을 위해서는 향수로 사용되고요. 죽은 자를 위해서는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향기로운 물질입니다. 몰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향기나는 그 식물을 짓이겨야 돼요.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는 바퀴로 짓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서머나 몰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짓이겨지며 짓이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바라게 된 거예요.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은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교회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원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께 충성함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을 쓰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째로 서머나 교회가 받은 칭찬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머나 교회가 받은 칭찬. 우리 성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네 수고를 안다. 네 헌신을 내가 기억하마.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았으니 이가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각각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예배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네 교회, 예배소 교회, 복음학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단 말이에요. 소아시아 모든 일곱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칭찬만을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일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일에 힘쓴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의 칭찬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도시 서머나는 예배소에서 북쪽으로 약 60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배소에서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 길을 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오늘날 이 터키에서는 이곳을 이즈밀이라고 해요. 이즈밀. 그 튀르키예 터키의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당시 서머나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그 신전에 가서 가이사가 나의 신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로 피난을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서머나 회당을 세우고 유대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펼쳐나갔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연히 서머나 교회는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기 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황제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야월 교회는 1908년 4월 배유지, 유진벨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의 후손이 오늘날 인유한 박사예요. 적십자, 한국 적십자 회장으로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인준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1950년 6.25 사변이란 이 3일 전 6월 22일 밤에 후방을 교련한 목적으로 인민군 한계부대가 야음을 타서 이 동네에 상륙할 것을 목적한 동네 주민들이 염삼면 지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 6.25 전쟁으로 공산군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다가 9.18 수복으로 이 공산군이 후퇴를 하면서 야월교회의 성도들을 자신들을 신고했고 반대했다고 하는 구실로 당시 전교인 65명을 칼로 치고 죽창으로 찌르고 바다에 수장하는 등 끔찍한 방법으로 학살을 하게 됩니다. 야월교회 마당에는 순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순교비 뒷면에 당시 순교했던 교인들 65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는 갓난이라고

전교인 65명을 다 찾아서 죽였는데 제 이름도 짓지 못한 갓난애도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갓난이라고 순교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자 비유에 교회는 한국 교회는 성장한 거예요. 소문화 교회는 유대의 주의를 신봉하는 유대인들부터 심한 종교적 파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소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로 묘사가 되었는데 이 8절 후반부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구원자요, 그분은 심판주예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구속자요, 예수님은 심판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는 사람이래야 죽지요. 예수님은 참 사람, 참 하나님이요,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셨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100% 참된 인간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본질상 결코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육신을 입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부활하시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하는 칭호를 통해 자신이 부활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예수님은 나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첫 번째 부활이시요. 예수 믿는 우리는 두 번째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소문화 교회에 처음과 나중으로 또는 죽었다가 사나신 뒤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이신 스데반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만약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 설명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하고 성모나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정치적인 핍박을 받아요, 유대교의 그런 종교적인 핍박을 받아요,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

당하였고 핍박을 당하였고 거꾸로 틀림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여러분, 어느 여자가 어느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한 거예요. 남편이 도끼를 들고 와서 난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지를 않나. 시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지를 않나. 시동생들이 핍박하지를 않나.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농사를 짓는데 밭이랑 사이에서 거기서 졸면서 자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남편이 죽게 돌아오기를, 자기 부모님이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도해서 마침내 믿음으로 온 가정을 복음화시킨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대개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은 고통을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 터키의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줄 터인데 많은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사도 바울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자지 못하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다 죽고 싶은 정도 아니라 죽고 싶은 정도의 그런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간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스데반이나 바울과 같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변명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막내를 맞고 내일이면 모레면 그렇게 순교당할 그런 역경의 밤에 매를 맞은 데가 너무 아파서 수갑에 채이고 쇠사슬에 묶이고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순간에 오히려 감사하고요, 찬양하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당시 소문화 교회에는 박해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박해를 받고 있는 소문화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처음과 나중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저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문화 교회의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예수님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실패로 죽었다가 성공 다시 일어나고요. 패배로 죽었다가 얼마든지 승리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단이라. 여기 예수님이 선문화 교회에게 세 가지 모습을 위로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의 환난을 알아주시는 것. 우리 한번 따라, 예수님은 나의 환난을 다 아십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로 고통을 당하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요, 어떤 분들은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고 밤을 지새우고 올림픽공원에 저렇게 목 놓아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 환난을 주님은 아세요. 소문화는 황제의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선마나 교회는 황제의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이사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선마나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박해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주어졌을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것이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것이고 목베임을 당해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의 궁핍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에 대한 하나님 놀란 계획이 없는가 봐, 이렇게 미리 억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나의 궁핍을 아세요.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은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소문화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소문화 교회는 궁핍했습니다. 그 까닭은 가난한 사람들만 소문화 교회에 몰려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대로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 일부러 칭찬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 10장 34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소문화 도시에 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궁핍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선문화 교회는 믿음에 부유했고요, 예수님 향한 사랑에 부유했고요, 영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실상을 너희들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말하긴 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오디아 도시는 부유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눈하고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달라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늘 안다, 내 고통을 안다, 내 눈물을 안다, 내가 헌신했다, 날 위해 헌신 충성했다, 내가 너의 고통을 기억하마,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은 그들이 유대인의 비방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성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쓰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자기들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그렇게 속한다고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들 유대교가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사탄은 거짓말쟁이고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즐거워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등산을 합니다. 큐어 축제를 막 후원합니다. 공산주의를 막 추종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민족끼리 이런 말 속에 그게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총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요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멘이고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유대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건강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볼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여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품은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여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이키라면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소문화 도시의 유대인들의 그 모임은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리라. 실상은 사탄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소문화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소모나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모나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말고 굳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록된 성경, 그리고 선포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의 사자는 예수님의 편지를 성도들 앞에 읽어줄 터인데 각 교회의 사자가 성도들에게 예수님 편지를 읽을 때에 각 교회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듣는 이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내가 맞는 예수도 선생님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사장이라면 좋아하니까 사장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자들은요, 미니라면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미니라면 좋아하고요, 어린애도 미니라면 좋아하니까, 미니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지요.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둘째 사망의 해, 이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소모나 교회의 성도는 밧줄이 내서 첫째 삶의 고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더불어 세세도로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소모나 교회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그 심한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의 비방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예수님과 역적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생명의 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소모나 교회예요. 다른 게 다 없어졌어요. 소모나 교회는 폴리카 기념 교회로 오늘날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모나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 아니라고 나태한 건 아닌가요? 우리도 소모나 교회처럼 생명의 관을 쓰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0: 우리 교회 이름값을 합시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상호가 뭡니까? 성관교회. 거룩한 빛을 바라는 교회.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거룩한 빛을 바라는 이 항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흥해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61-0169번 흥해성광감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토요 강단. 토요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숲 성상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언제나 은혜롭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심령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새소리도 정말 아름답죠. 성가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생명이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이신데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성가대 아름다운 찬송을 허락하시고 노래할 수 있는 재능 허락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 되게 하셔서 이런 찬송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찬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찬양하시는데 하물며 천사들로 찬송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가대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이거 한 5분 정도 되는 이 메시지만 들어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또 길이 막막하여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침묵의 시간 속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야곱이 달려갈 때 막 도망갈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잠을 잘 때 들판에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솔로몬이 1000번 예물을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얼마나 참 피곤한 일입니까?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납니다. 자기가 기도하여서 환상도 본 경우도 있으나 중요한 인도의 순간에는요, 기도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음성을 들어요. 밤에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몇 번 듣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뭐 밤을 좋아한다, 밤 시간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속에 막무가내로 끼어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으나 인격적으로 만드셨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래 사랑